0: 그래야만 곡이 살아납니다. 항상 찬송가를 전할 때 여러분들께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던 때로는 몰랐던 찬송가에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때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 네.
0: 동물의 왕국 다들 보셨죠?
1: 네.
0: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항상 나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1: 맞아요.
0: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방법으로 그냥 이한 절들을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하은 PD님이 1절을 풀어주시고 제가 3절을 풀때 목사님께서 하은 PD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한 단락을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처럼 해주시면 목사님이 조금 서정적으로 반주 없어도 불러주시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쭉쭉 한번 해볼까요?
1: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이제 이 가사를
0: 네.
1: 읊으면 되는 건가요?
0: 그러면 3절을 제가 먼저 한번
1: 네네.
0: 해볼게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가 나타났네요. 죄악을 벗은 형제가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려고 준비 중입니다.
2: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0: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네요. 게다가 서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도와주시려고 하시네요.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세요.
2: 너. No.

0: 네, 여러분,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3절 같아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2절 같으면 주 예수 붙들라. 1절이면 담대하게 싸울지라. 그런데 내용이라는 것이 선율에 묻혀버리고 리듬에 묻혀버리면 그저 흥겹게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귀담아 들으시라고 제가 즐겁게 해드리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풀어서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은 PD님 1절과 2절 중에서 본인의 마음에 와닿는 걸 그냥 우리의 노래 없이 하나만 이야기처럼 풀어주세요.
1: 그러면 저는 1절의 가사가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1절 가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죄악을 벗은 한 형제가 다가옵니다.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가오는데요.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죄악 벗은 형제. 저 멀리 악한 적병과 또 심판의 날 멸망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그 형제는 담대하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의의 무게를 지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병사로서 서 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직 거머쥐지 않은 승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을 믿으며 그 형제는 악한 적에게 돌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 자체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기 쉬운 것들을 이렇게 풀어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찬송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마지막 후렴구에 곧 승리하리라의 도돌이표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곧 승리하리라 한 다음에, 세컨 타임에는 두 박자씩 할게요. 곧 승리하리라. 정말 승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절절하게 담아서, 심지어 일일이 액센트, 그음을 특히 강조하는 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1절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아멘.
0: 네, 반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오늘 오감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네, 각자 그래도 가지고 계신 또 감동이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좀 함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목사님. 네, 어쩌면 부담을 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1: 네,
0: 찬송가여서.
1: 오늘 찬송이 사실은 많이 부르는 찬송이긴 하지만,
0: 네.
1: 호흡도 그렇고,
0: 그쵸.
1: 그리고 음역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조이기
0: 맞아요.
1: 때문에, 이 호흡 분배를 잘 하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려운 곡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이 앞에 단어, 마귀 대신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찬송을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으로 이렇게 좀늘 정복하면 좋겠다, 그걸 극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수님은 나를 실시간 업그레이드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0: 아멘.
1: 왜?
0: 네.
1: 모르지만 우리 하은 PD님 원래 잘하시지만 하은 PD님도 지금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0: 지금. 근데
1: 지금.
0: 맞는 것 같아요.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우리 전혀 이거 뭐 사전에 이야기 안 해주시고 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2: 네, 앞으로도 사전에 말씀 안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냥 준비하셔서 오는 그런 게 어쩌면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청취자분들과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과 마주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만 잘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0: 네.
1: 사고가 날까봐 위에 염려가
0: 업그레이드
1: 됐던
0: 되는
1: 것이고.
0: 네, 찬송가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그 송은 선생님도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저는
2: 그러게요.
0: 야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그렇게 감성 어린 버전으로 할줄
2: 그러게요.
0: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주 들으면서 싸움을 다 마친
2: 네.
0: 인생의 모든 싸움을 마친 노장이 그때를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승리의 감격을 전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울컥하기도 했는데
2: 맞아요.
0: 우리 송은 선생님 어떠셨나요?
3: 저도 목사님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실시간으로

0: 업그레이드가
1: 예.
0: 조금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조바꿈과 즉흥 연주가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닌데,
1: 맞아요.
0: 또 교수님 부탁해 주셔서 다행히 문제 없이 진행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고, 혹시 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음번에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혹시 조금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교수님께서 또 그래도 센스 있게 멋진 부탁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멋진 연주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늘 여러분들께는 부담이 되실 수 있으나 제가 딱
2: 아니요.
1: 봤을 때 그분들의 능력치가 이것을 넘어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2: 아멘.
1: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라서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2: 네.
1: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프닝에서 하은 PD님의 오프닝을 들으면서 오늘 나의 결론과 참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저의 불안은 어쩌면 너무나도 교만한 저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을 텐데,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까? 마귀라는 그런 어떤 실존이 내 앞에 다가와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끝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시는 그런 날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싸움에 나가는 병사라면 그 승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쁜 마음과 또 자신감 어린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강동꿈의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우리 오센어십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박희봉의 그날이라는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 그분을 배울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그 어떤 마귀에게도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아 오늘 정말 좋았다. 아 연주도 너무 훌륭했고 참 부르시는 분들에게 그 에너지를 느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임소희 교수님 팬분들 많으시죠? 네, 우리 오감 찬송가 네, 임소희 교수님 이 성함이 담겨있는 댓글들이 빼곡하게 늘 차는데 우리 임소희 교수님을 그 연주를 또 직접 들을 수 있는 날이 머잖았습니다. 오는 토요일 저희 울산대공원에서 숲속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저녁 7시에 오시면 네, 또 좌석이 넉넉하게 있을 거라서 조금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9월 5일 울산대공원 5개 공연 현장 동문에서 열리는 숲속 콘서트에 또 여러분 많은 화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가을밤의 정취를 물씬 느끼고 가시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샵 3917번으로 콘서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신청하시고 마음 놓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콘서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끝곡으로 제가 지명현 목사님의 찬양 준비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메들리 찬송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쩜 이런 또 우연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또 느끼게 하시네요. 오늘 이 씩씩하고 당찬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말씀은 길이 되고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당신을 마구 설명한 책도 아니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교리를 담은 얘기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책은 우리가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배웠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 말이죠.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말씀으로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바라는 자에게

0: 주시님을 믿어야지나 한것 같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으로 일하시는데 그 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기록이 바로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떤 열매를 너에게 줄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을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 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 가까운 미래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 가까운 미래라면 장차 가까운 미래와 더 큰 미래 가운데에 이루어질 실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나도 이리 할 것이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내가 또한 이리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설명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다. 성경 말씀은 보통 교양서, 도덕경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비춰지는 말씀, 네발의 등이요. 가까운 데를 비추는 말씀,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119편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0: 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면 그렇게 저질 것을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은 실족지 아니하는 길이요. 그 마지막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장수하고 잘 되리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아직 살고 있진 않지만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예표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사인 내지는 심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결국 부활체로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이 땅의 삶이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사인이고 심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죄와 연결되어지고 욕심으로 말미암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왜? 종자가 좋을수록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니와 하나님은 틀림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월에 여기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 삶의 제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농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30배, 누군가에게는 60배, 누군가에게는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심정과 각오로 하나님의 귀 가운데 풍덩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면 그 삶이 그 농도를 따라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할 것이니 그러니까 작은 일, 큰일 따지 말고 여백 없이 우리 주님을 마음을 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 받을 상이 크미니라. 믿어요? 누구는 30배, 누구는 100배겠어요. 어려운 고비가 깊을수록, 그 굴곡이 깊을수록, 깊은 만큼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약속되었구나. 시험 앞에 약속이 바라보여지는 사람이 되거니와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원권 원치않고 간에 불리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이겠어요? 악한 영이겠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참 애쓰며 열심히 사는데, 애쓰며 열심히 사는 그 삶이 왜 아직도 촉박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심고 거두는 것에 부적합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참 복되네. 심고 거둔 데 있어서 플러스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일을 봉합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런데 모이면 남 내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일을 비난하고 그 일을 싫어하게 만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과 저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윤리, 도덕, 종교적, 교리적인 고민보다 삶에 사는 내용들, 열매들, 내가 가는 곳에 빛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소금이 있고, 내가 서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고민하세요? 그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고민케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출난 실력 발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것이 고민인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사인으로 신발로 보여주신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궁금한 사람. 궁금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왜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라도 남아야 돼. 그래서 그 답을 하나씩.

0: 하나씩 캐내가는 거야. 그 캐내가는 것이 뭐냐? 감춰진 비밀과 같다. 감춰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사람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한것 같이 주님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잘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학업의 효율이 전에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주님이 알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사업 아이템이 내가 몰랐던 활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주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알아지는 거죠. 친밀도가 먹먹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하셔도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골고루 내리신다 하셨지만 그 골고루 내리는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며 해도 비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언약이다. 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의인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면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똥반죽그릇이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녀와 생축들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각양 축복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악한 자들도 잘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종국은 멸망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은 이 땅의 삶만 추구하면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번영신학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눈은 뭐냐. 이 땅의 삶이 사인이요 심벌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맛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요. 마지막은 영생이니 여기가 보여져야 돼.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숙해 되어지는 축복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최종적 목적 영생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온전한 신앙 전체를 가져야 된다. 마지막에 영생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이다.
1: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 꼭 부유케 하시는 특성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축복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첫째,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부유를 우리는 누려야 될 권리만이 아니라 누려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얼마나 축복된 얘기예요. 운명이 돼야 되고, 근데 이 운명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열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절름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해서 더 온전히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과정도 있으니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들여서 말하는 것에 살아들이는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도적이 오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뭔가 온전치 못하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생기죠. 분별의 제1원리 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별한대. 그러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일에 자꾸 말려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못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하냐면 친밀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미혹당한 거예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그래서 삶으로 묻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겨서 살았는데요. 맞아.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원수 마귀가 속였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각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눈이 더 밝아질 필요가 있겠지. 마귀가 한 소리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속은 어둠이야. 그놈은 맞아도 틀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교회에 다니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서로 충돌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고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아니야.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하는 하급적 수준의 기도보다도 고차원적 기도.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세요? 아버지는 뭘 원하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네. 네가 없어야 내가 일한다. 왜 시험을 당해요? 교회 생활할 때 구약성경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려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낮춘다는 의미는 그를 사람들 앞에 비참하게 만든다.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것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틀려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주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수시로 읽고 묵상해야 돼.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는 곳은 평안이 있고 그 말씀이 일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갈 때, 거짓

0: 된 것이 있다면 열매를 보며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생명을 얻고 부유케하시는 은혜, 이 땅에서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 이것이 번영신학이 아니기 위해서는 영생을 바라보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이유는 뭐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내가 값지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항상 축복을 겨냥하고 있다. 언약의 말씀으로 예언인데 그 예언은 축복을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축복을 겨냥하고 있는데 축복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분별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안전한 폭우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기록되었으면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또 구스를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벨론 자기들이 볼 때 고함직하고 먹음직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실수처럼 내가 볼 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열매가 있으니 정치적 군사적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읍 하나를 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빛과 소금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 길이요 빛이 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풍성하든지 훌륭한 지도자가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없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시고 기술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1: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서 저희는 나를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그 다음에 저희는 나를 삶으로 따르느니라. 언약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순종해드리는 그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믿음의 태도가 잘 갖춰진 사람, 겸손한 사람, 내가 없고 구속한 주만 있는 사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그런데 듣고 있어. 어떻게? 내가 양심을

0: 통해서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럴 때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그것은 절대 거룩하다는 영역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것은 경험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 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경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가진 자만이 아는 이 비밀, 여러분들 비밀로 주지 말고 경험해서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믿음의 자원이 되어서 더큰 믿음으로 키워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의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만났던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 기억하시나요? 기차 시간에 쫓긴 손님이 빨리 좀 깎아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해도 노인은 묵묵부답, 칼끝만 다듬으며 깎고 또 깎습니다.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달라고 화를 내자 다른 데 가서 사오, 난 다 깎기 전엔 안 파오 라며 고집을 부리죠. 결국 기차를 놓치고 투덜대며 집에 돌아왔지만 그 방망이로 다듬이질을 해본 아내는 감탄합니다. 손에 착 감기는 균형감에 아무리 두드려도 부러지지 않는 야무진 명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나요? 빨리 저를 써주시고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하며 재촉하곤 하죠. 하지만 온 우주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은 거친 나무토막 같은 우리를 졸속으로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찌꺼기를 털어내며 세상 어떤 거센 풍파에도 부러지지 않을 믿음의 명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주님의 정밀한 손길 아래 가장 단단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한 장인의 손길을 신뢰하며 활기차게 문을 엽니다.

사방에 적들 에워싸여 두려움이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Stand firm in faith, 만나 워십이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시간을 보지만 진짜 장인은 완성도를 봅니다. 서둘러 만든 물건은 금세 망가지고 부러지기 마련이지만 장인의 오랜 정성과 땀으로 깎아낸 작품은 수십 년의 세월을 끄떡없이 버텨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모난 성격이 깎여나가는 순간이 쓰라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충 쓰다 버릴 소모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결코 부러지지 않을 가장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걸작으로 빚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더 깊고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어떤 멋진 변화가 빚어지고 있나요?

조준모, 강명식, 김도현님이 함께 찬양한 주는 내 안에,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김명식님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914님, 출근길 신호 대기 중에 듣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인 프로젝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냐며 화냈던 손님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정밀한 손길 아래 가장 야무진 결과물 기대하면서 오늘은 한숨 대신 감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고백에 제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정체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물어가고 있는 주님을 믿게 되고요.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멋진 완성작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떤 계속되는 아픔 안에서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주님?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연단의 순간, 우리는 혹시 주님의 시선을

선에서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곤 합니다. 이 터널이 끝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손에 쥐고 깎고 또 깎으신다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명품으로 쓰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최고의 장인께서 오늘도 내 모난 고집 또 세상을 깎아내고 계십니다.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기로 해요. 주님의 정밀한 손길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마침내 세상 어떤 풍파에도 부러지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의 명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실 분들 계시다면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깎던 노인은 손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해도 결코 칼끝을 거두지 않았어요. 대충 깎아 세상에 내보내면 결국 얼마 못가 쉽게 부러지고 말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유난히 마음이 조급하신가요?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가장 야무지고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중이십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내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요. 양현민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6국에 8885번, 지역번호 052 286에 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9국에 4007번, 지역번호 052 289에 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977국에 3520번, 지역번호 052 977에 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 257에 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제일교회 백홍선 목사입니다. 형제님, 저는 모태신앙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대학 지나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매우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늘 이 두 분 사이에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누가 잘했느냐? 어린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싫었던 겁니다. 나빴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하지?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냥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를 때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 갔습니다. 동경감성도 참 잘했고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고 아마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하면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제 고등학생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한 겁니다. 어떨 때는 예배 중에

0: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저렇게 싸우지?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린 저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둘 다 혼을 내줄 텐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의 신앙적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걸 저는 의문 중에 의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진학을 한 후에 저는 교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도 교회는 싫은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많은 철학자들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도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란도 읽어봤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불경 중에 선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교까지 파고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든지 힌두교 고대 경전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그때 인도 철학자들이 사상계를 흔들 때였습니다. 마하나 마하리시 같은 분, 크리슈나 혹은 라즈니시 같은 힌두교 스승들이 미국에서 락 아시람을 만들고 영적인 뭐 스승 역할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라이라마 또 탕 닉칸 같은 이 불교 수행자들의 연구에도 열심히 기웃거려봤는데 어디에도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의 문턱에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남자들은 마지막 길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군대였습니다. 야, 군대 가자. 일단 군대 갔다 오자.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친 겁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살까지 생각했던 제가 군대 간 것은 살고 싶은 욕망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얼마나 공고했는지 모릅니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저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당신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나 그 교회 다니시니까 단대 갈 수는 없잖아요. 왔는데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를 여기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를 다른 교회 안 보내시고 여기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부터 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겠니? 당신께서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힘드신가 합니다. 외로우신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으신 것도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그 길의 선배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1: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성산지혜교회 백홍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탔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까봐 정말 두려웠었는데요.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제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다시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내가 생각했던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내시며 결국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예상했던 길과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딱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예, 잘 지냈습니다.
0: 네.
1: 하나님의 은혜로.
0: 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귀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이 주간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간에 네팔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실종이 되고 죽었습니다.
0: 주님.
1: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런 일 없이 사는 일상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0: 주여.
1: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진행을 하거나 사연을 올렸거나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이 강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0: 아멘.
1: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믿음이 표현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뜨겁게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위클레시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0: 아멘. 가장 선한 갈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3908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짧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고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0: 정말.
1: 사람의 옆에 없더라도 주님께서 신음까지 들으시니까
0: 아멘.
1: 다 기억하시고 미사려고 없어도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사람의
0: 주여.
1: 마음은 주님께서 움직여야 되겠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낙심했는지, 근심했는지, 의심인지 마음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주님,
0: 주여.
1: 치료하시는 능력 있는 손을 어루만져 주어서 불안하거든 평안을 주시고, 죄 때문에 시달리거든 용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육신대 막힌 것 때문에 고통하거든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목자 된 주님께서 양들의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고 길을 안내하듯이 주님께서 필요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장하셔서 예수 만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막막하고 깜깜합니까? 주님, 빛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람으로 시달려서 외로워서 갇혀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
0: 아멘.
1: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찾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게 하신다 했사오니,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게 하시고 다른 데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도와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길을
0: 주여.
1: 찾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908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산마의 하나님께서 우리 3908님과 함께 하시길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4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 유은주 권사님의 동생 되시는 유영규님, 53세신데요. 이 유영규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심장 시술을 받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어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순조롭게 잘 회복돼서 건강 되찾기를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한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네.
1: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0: 아멘.
1: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끝에 내용을 보니까
0: 네.
1: 권사님의 동생이라는데 많이 지금까지 권했겠죠, 권사님이.
0: 그쵸.
1: 그런데
0: 네.
1: 예, 고집을 부리고 안 믿고 이렇게 미루다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사람의 생명이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아침 기운에 사라지고 저녁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0: 주님.
1: 더 늦기 전에 이번에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 아멘.

0: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기수를 주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1: 주님.
0: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본인은 안 믿지만 믿는 가족이 염려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주장하셔서 아플 때에 인간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육신의 병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고침받아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수술의 부작용 후유증 없도록 도우시고 앞으로 얻은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축복을 전하는 축복된 생활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을 구하니 다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권사님뿐 아니라 주인의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소서.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 열리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중환자실을 준 아버지 그 옆에서 병상을 지켜주시고 간호원이 지키는 게 아니고 의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겸손하게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의식이 돌아온과 함께 그가 태어날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돼서 새롭게 태어나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병으로 병은 오가지 않도록 아버지 안에 특별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이 굳게 자라고 잘 자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 그동안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받고 있었사오니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남으로 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으로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의심 사라지게 하옵소서. 낙심 사라지게 없어서 근심하지 않게 없어서 염려하지 않게 없어서 주님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1: 주님.
0: 완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영규 되시는 분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유은주 권사님의 동생 되시는 유영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62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이 잘 치료되고 강건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예, 요즘에 네. 방송 유튜브 보면 홈쇼핑 네. 보면 맨 이런 약들이 나옵니다. 디스크 관절 약 막 나오는데 네. 그 약을 먹기 전에 뭐 그 약도 뭐 소개받고 경험자들 말 듣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의사가 고치는 것 같아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의사는 간호사는 거들 뿐이고
1: 맞습니다.
0: 치료는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받아서 믿음의 유익도 같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병세를 잘 아십니다. 불편하고 육신이 불편하면 삶에 짜증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부터 할 수 있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고 죽는 것 건강하고 아픈 것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1: 주여.
0: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알고 섬기고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허리가 강건하게 하셔서 무릎이 강건하게 하셔서 생활하는데 활동하는데 지장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 못할 게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주의 손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 걸었습니다.
1: 주여.
0: 보지 못한 자가 봤습니다.
1: 주님.
0: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0: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주님 붙잡고 의지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신앙도 좋아지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같은 병을 치료한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겠사오니 받은 증거가 많이 생겨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623님께서 잘 치료되고 강건케 되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치료 과정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을 잘 또 승리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일들이 잘 공급돼서 날마다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15번님은 항상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남편분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일들이 잘 공급되면 좋겠다는 표현이 아마 그 프리랜서 일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남편이 신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인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압니다. 사람 요즘 사람들이 항상 입에 붙은 말이 바쁘다, 피곤하다 하는 말이 항상 붙어 있는데 사실은 바쁘지 않습니다. 요즘 기계가 좋아져 시간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바쁘다는 게 입에 뱄어요. 피곤이라는 것은 육신을 쓰면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피곤, 허리 협착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행동의 문제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줄 알겠는데 먼저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게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어서 마음 편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열심히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입에서 감사가, 기도가, 기쁨이 나오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을 묻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등불같이 소금같이 예수 전함에 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 입에서 피곤하단 말 대신 기쁘단 말이, 원망 대신 감사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우자우 들으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어서
1: 아멘.
0: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역사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셔서 자유롭게 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깊이 있고 넓이 있고 높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기술과 경험과 재주와 여러 가지 인맥 관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신앙으로 강화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필요한 지혜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도 주옵소서.
1: 주여.
0: 능력도 주옵소서. 그 전에 믿음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다 하오니 건강에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사오니 먼저 믿음부터 주어서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915번님 남편분께서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했는데, 허리 협착이 잘또 치유받고요. 또 이런 피곤도 주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도 피곤함으로 인해서 뭔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더욱더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임재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아멘.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835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한국에 치료를 위해서 잠시 와 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 중3인데요. 저와 같은 증상, 피로와 권태감, 몸이 솜처럼 무거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 들어온 지 2주 정도 돼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또 곧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제 병이 잘 치료될 수 있기를, 또 아들이 저와 같은 문제가 아니어서 얼른 힘이 생기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너무 간절한 마음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우리 이 사연을 들으면서 보면서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0: 아멘.
1: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0: 아멘.
1: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고, 우리 조금 전에 된 찬송의 내용은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주님, 내 영혼이 잘 된다, 잘 된다, It is well,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해서 해결을 받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엎드려 간구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신경조직도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 다 아십니다. 어루만져도 싫어하시되 먼저 신앙이 확실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무엇이든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되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아들도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어서 신앙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간 일꾼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미국 가기 전에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고 변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주님께서 그 영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해결 받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믿음의 동지들도 많게 하셔서 같이 한 가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모든 만남 여건 형편을 해결하시고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 사실 내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런 같은 증상을 겪으니까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더 마음이 또 걱정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아직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앞으로의 과정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8356님과 또 아드님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두 분의 몸을 친히 붙드시고 또그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질 수 있도록 또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168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삼산 제자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순생 권사님께서 입원 중이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전도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삼산의 청년부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요셉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 같은 여건에서 다니엘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의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청년들을 복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을 입원 중인 장모사에 놓잡아 주시고, 주께서 전우좌우 들으시고 사고 근심 염려 없게 하시고 마음의 신앙도 도와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셔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는 곳마다 학주의 역사가 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긍휼여기시고 붙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680님 늘 삼산 제자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데요. 참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참잘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장순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그 입원 가운데 잘 회복되실 수 있고 치유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따뜻하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세탁소 할 때 우연찮게 들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2: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3: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3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팔 대홍수로 마일롱 교회 교인 50여 명이 실종되는 등 현지 교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9월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회 정교 유착 의혹 수사를 마감하고 이만희 총회장과 한학자 총재 등 종교계 핵심 관계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아시아 미션이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 및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열고 전국 9개 지역과 9개 국가별 사역을 담당할 차세대 코디네이터 18명을 임명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세빈마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성인 발달 장애인 청년 16명이 드립백 커피 포장과 라벨 작업 등 맞춤형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팔 대홍수로 마일롱 교회 교인 50여 명이 실종되는 등 현지 교회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계와 아시아교계에서는 기후 파괴에 대한 참회와 생태적 섬김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네팔 교회연합은 라수와와 누아쿠 지역 10개 교회가 성전 붕괴와 목회자 실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마일룽 교회 성도 50여 명이 실종되고 산티바자르 지역 신자 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문정은 총무는 다음 달 세계교회협의회 관계자 등과 만나 생태적 섬김을 포함한 구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무는 저개발 국가가 기후재난의 피해를 전가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인의 삶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규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도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의 책임도 지목하며 해외 기후재난과 국내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기후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9월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22대 후반기 정기 국회 개막에 맞춰 열린 어제 예배에는 여야 기독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국민의 대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겸손과 온유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기를 당부했고 공동회장인 송기현, 윤상현 의원은 존중과 배려로 국가 발전과 공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장원일 목사는 정기국회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독국회의원과 국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회 정교 유착 의혹 수사를 마감하고 이만희 총회장과 한학자 총재 등 종교계 핵심 관계자 32명을 기소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과 통일교회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입증했으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32명에 대해서는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정치권 결탁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며 사이비 종교의 수직적 의사결정

0: 구조를 반영한 수사와 정당법 등 관련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시아 미션이 지난 1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주민 코디 감사장 수여식 및 차세대 코디 임명식을 열고 전국 9개 지역과 9개 국가별 사역을 감당할 차세대 코디네이터 18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상준 아시안 미션 대표는 새로 임명된 코디들에게 이주민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사역 현장을 섬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년간 이주민 사역 현장을 연결해온 기존 코디 8명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경기 북부와 인천, 부산 등 9개 지역과 스리랑카, 몽골, 네팔 등 9개 국가 및 사역 분야별 차세대 코디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아시안 미션은 이번 임명을 계기로 사역자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재정 지원과 건강검진 등 사역자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희망벨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세빈마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성인 발달 장애인 청년 16명이 드립백 커피 포장과 라벨 작업 등 맞춤형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희망벨 교회 목사는 11년 전 갈 곳 없는 성인 발달 장애인 부모들의 호소를 계기로 사단법인 희망벨을 설립하고 지난해 5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세빈마을을 열어 드립백 커피 생산을 통한 일터를 꿈꿔왔습니다. 작업장 청년들은 커피 계량과 라벨 작업 등 능력에 맞춘 직무를 수행하며 자립심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해남 목사는 발달 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되며 바람은 초속 3에서 5m로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은 28도, 습도는 70%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을 준비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

웬만한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원 목사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떤 목사님이 신실한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콩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트럭에 땅콩을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 트럭에 복음 땅콩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격려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어서 그 복음 땅콩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복음 땅콩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복음 땅콩이 아니라 복금 땅콩입니다. 복음과 복금의 차이를 만든 그 받침 작은 기억 하나, 그것이 굉장히 의미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작은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그 결과가 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커피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하나에 집중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창 하나만 나옵니다. 검색 하나에 집중했더니

마찬가지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이 작은 것한 가지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특별한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뭐 어떤 거냐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뿌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0: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그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찍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램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가 회복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이후에 이 청년의 인생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제 딸은 해군 장교입니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을 저는 몇 달마다 재현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늘 눈물 흘립니다. 헤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워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미국에서는요, 학업이나 취업 혹은 파병으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가족,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elcome home. 당신이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그리고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1: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당신 하나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교회를 단속하고 또 관계자들이 붙잡혀갔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교회 다니던 탈북민 3명까지 체포됐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닐 텐데요. 신분증도 없이 외출도 어려운 중국에서 숨죽여 생활하면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공간이 아닐까요? 이번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중국에서 교회를 몰래라도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교회나 기도라는 말조차 조심하고 있다죠. 특히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강제 북송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인천에서 출첵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던 5489님의 이런 기도의 한 줄처럼 기도도 좋고요, 소망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알려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샬롬 의정부 기도의 골방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6714님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과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보호하여 주시고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수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145님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아, 그리고 3447님은 오늘 처음 문자 주신 새싹회원이신데요. 대한민국을 복음의 4번 주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개최 경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달리는 너무나 중요한 4번 주자.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을 꿈꾸면서 우리 3447님과 9145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이 땅에 북에서 오신 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342님, 이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걸음들이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겠죠? 그 은혜의 걸음걸음들 계속해서 극동방송에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342님도 선물을 함께 드리고요. 북한과 더불어 중국 땅까지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손을 모읍니다. 제주에서도 와주셨어요. 동탄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에 전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과 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지하철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래 주실 줄 믿습니다. 김포에서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네요. 북한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 찬송을 주셨는데 어떤 간증을 들으시거나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충남 예산에서도 와주셨고요. 편의점에서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OEP데이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 나눠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입술로 또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서로의 문자가 보이잖아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자주 외쳐주시는 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0782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선물을 또 하나 보내드리고요. 출석 인사 외에도 한편 차이에서도 선물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을 맞아서는 한편 차이와 더불어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어제 이어서 지금까지 만나봤던 우리 김서영 자매님과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는 찬양 후에 한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뼘 차이도 함께 도전해 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남과 북의 차이, 그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 간격 가운데 얼마나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도전이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있죠. 원래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북한에서는 종교생활을 하면 바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그런 와중에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의 수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 박해 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공식적으로 나와서 우리 북한에는 기독교 수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한 20여 년 전, 2000년 초반이었는데 유엔에 공식적으로 밝힌 개신교 신자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한편차의 문제는 이 개신교 신자 수가 북한이 주장하는 크리스천 수는 몇 명일지. 1번 없음, 0명. 2번 만 2000명. 3번 약 12만 명. 1번 아예 없음, 2번 약 12,000명, 3번 약 12만 명. 우리는 흔히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지만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자체가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제사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는 그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이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크리스천은 이 정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과연 몇 명일까요? 없을까요? 빵명일까요? 약 12,000명일까요? 약 12만 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2번도 나왔고요. 3번도 나왔고요. 일단은 교회가 있다라고 같이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라고 했고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800명쯤 된다고 얘기했고요. 불교 신자가 만 명쯤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숫자는 몇 명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공개적이지 않지만 조용히 예배드리는 자가 많음을 믿습니다. 6811님 주셨어요. 수십 명이라고 추산하는 기관들이 있죠. 북한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형제와 자매들. 그런데 와중에 북한에서는 이 정도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주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1번 없음일까요? 2번 약 12,000명일까요? 3번 12만 명일까요?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못했어요. 방송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756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답을 보내셨지만 제가 오늘 한편차의 첫 번째 선물 당첨자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정답과 또 기도의 한 줄 한 줄도 계속해서 함께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수한 열매들의 만개한 은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북한에서 방송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생소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0: 네, 당연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자면, 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0: 네.
1: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할 때,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이제 저의 운명이고, 이제 저의 인생길 모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미리 저지가시고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정말 35년 동안을 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이제 그 조직 속에 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저를 이끌어 오셨고, 이제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제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1: 이미 너무 어여쁜, 네, 딸로서, 네, 기도하고 계시고 또, 네,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이렇게 나눠주기까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네,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네,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기 시작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나의 시선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하는데, 선생님에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0: 제 마음의 변화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 앞길을 놓고 너무 이제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네, 이제 그 앞날에 대해서 매달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야 이제 나를 잘 인도해 주시려니, 그리고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이제 성경에 씌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활에 옮기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다행히가 이제 제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알게 돼가고 이제 영접하면서 제 인생에 제가 1년 됐거든요. 근데 네, 1년, 그 1년 동안에 제 인생은 너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제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저를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뭐라고 이제 그 감사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잘 키우시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네.
1: 정말 그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네, 우리의 기도잖아요.
0: 네.
1: 기도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0: 사람들인데,
1: 네,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요즘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계세요?
0: 저는 중국에 있는 애 아빠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저 애 아빠랑 애랑 같이 와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한테 차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운명, 이제 그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제가 그대로 살겠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싶지 않다고. 네. 저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1: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0: 맞아요. 이제 하나님은 제가 원하던 것보다 너무 훌륭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1: 아멘.
0: 너 정말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모두 일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냥 그분만은 믿고 싶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이제 저분한테 이제 다 맡겨드리고 그냥 제가 착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주님이 이제 저한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1: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네.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으면서 대화하는
0: 네 맞아요.
1: 그 저희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네. 그런 대화의 시간들이 너무 참 따뜻하고 귀하고 네. 많은 분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으리라고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또 이번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선생님이 머무셨던 중국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러시아까지 그리고 북한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 닦인 곳, 감옥 아닌 감옥 안에서 세상 구경 못하시는 그분들 그리고 나이 어리고 희망과 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구경 한번 못하고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가시게 되는 게 가슴이 제일 아프고요. 그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본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계획되고 여기까지 본인들이 살고

0: 있는 것인지 그걸 본인들이 모른다고. 본인들을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은 다 하나님이 깊은 뜻이 계신 거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제 정말 아빠 같은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의 운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믿으면서부터 너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고, 이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너무 훌륭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저처럼 정말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멘. 함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나눌 수 있는 그날도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요. 매장을 차리실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알았습니다.
1: 7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메리제인입니다.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과 이야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느껴집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또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귀하고 감동적이에요. 앞으로도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중보의 동역자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까지 만나보셨고요. 문자로 퀴즈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3번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3번이 정말 많네요. 3번이 2번도 많고요. 1번을 보내신 분은 없고요. 오늘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 수는 몇 명일까요? 였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예배에서 들으셨던 간증에서 들으셨던 뭐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이 숫자는 북한 선교 기관이 추산한 수십 명의 숫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02년에 북한이 UN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우리 북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주장한 숫자가 있어요. 북한 당국이 주장한 숫자. 1번 없습니다. 2번 약 12,000명입니다. 3번 약 12만 명입니다. 북한에는 거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약 12,000명을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종교인을 받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정상 국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이 숫자를 기입을 했다고 하죠. 샵 1069번으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

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 북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신자의 숫자는 2번 12,000명입니다. 아까 힌트로 드렸던 것처럼 천주교가 800명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불교가 10,000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심지어는 교회는 두 곳이 있고요. 우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교회가 500곳이 있습니다라고 주장까지 했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에 제출했던 이 자료가 마지막 자료로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종교생활에 자유롭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이런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숫자에 불과하겠죠. 계속 듣다 보니 정답 3번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바꾸셨던 3640님, 믿음으로 3번을 보내주셨던 걸까요? 새싹회원이셨던 9134님도 3번이라고 도전을 해주셨고요. 제 생각에는 3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할머니 고향 교회, 황해도 연백군 용도면 오갸리 반정동 교회가 재건되길 기도합니다. 와,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멘. 반드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는 숫자였어요. 아마 북한 선교 기관에서는 50만 명까지도 이제 북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12,000명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를 과장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3번 주셨는데, 그쵸. 근데 뭐 북한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추산하고 보고 있는 계속해서 억압을 하니까 0명에서 12,000명이면 이것도 정말 큰 과장이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퀴즈까지 그리고 출석 인사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보내주신 이 마음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억압이 얼른 깨어지고요. 북한 주민들 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나눠주신 문자 중에서는 제가 오늘도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마치고 선물 받아보실 분들 따로 연락드릴게요. 오프닝을 듣고 친구 초대로 갔던 교회 세미나에서 탈북해오신 권사님께서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던 나는 한국에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라고 당부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2030님의 문자인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마음과 감동, 우리 잠깐 스쳐 지나가게끔 보내지 말고요.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그날을 꿈꾸면서요. 오늘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국의 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까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백전의 노장 갈렙도 이제 백발이 되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이 배우지 못한 겁니다.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채 부모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 다른 세대를 직접 가르치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는 단호하게 징계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구원, 이두 가지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도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섬길 때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요. 성도가 하나님만 섬긴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상도 함께 섬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도 잘 잊어버립니다. 어디 식당 갔다가 휴대폰을 놓고 온 적도 있습니다. 교회로 출근하면서 폰을 집에 놓고 온 적도 있습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다시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끙끙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수동적인 잊음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잊었다는 것은요, 의도적인 잊음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죠. 나 실수로 뭘 버렸어.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지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잊었다는 것은 버림과 같은 뜻입니다. 알면서 배신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우상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고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옷이나 제대로 빨아 입었겠습니까? 꾀죄죄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생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차원이 다른 거지요. 성벽이 높고 집은 번듯하고 곡식의 창고가 가득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은 동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판잣집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를 구경 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안에 근사한 집이 나오면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나도 언제 저런 집 한번 살아보나.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상은요, 미끼를 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처음부터 물려고 한게 아닙니다. 미끼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 거죠. 그런데 바늘이 미끼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어떤 우상도 너를 파괴하고야 말겠다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온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그랬던 겁니다. 바알은요, 폭풍의 신,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라는 풍류의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요, 비, 소출, 자식, 재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매력적인 신들의 영향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곁에 두었으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묵자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가까이 두고 검은색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또 하나님과 함께 우상도 섬겼을까요? 우상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해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근데 이제는 농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농사에는 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거야. 소출은 아세라가 주는 거야. 우리처럼 부유해지려면 너희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그런 이스라엘도 넘어갔던 거죠. 우리 하나님 전쟁은 잘하시지, 홍해도 가르셨지,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농사도 잘 아실까? 여러분, 이게 우상의 교활한 얼굴인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종교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실용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바알은요, 하나님을 배신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먹고 살아야지 하며 찾아왔던 거죠.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과 사람들과 통혼했던 겁니다. 딸을 주었던 거죠. 며느리를 데려온 거죠.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하면 네 소유가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빠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용의 이름으로, 상황의 이름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 신앙이 내팽개쳐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렘이라고 하죠. 헤렘, 진멸해라. 남기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하셨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에는 우상을 잡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결과는요, 악한 이방 왕을 강제로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7절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8절 끝 부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다라는 거죠. 폭군의 이름 구산 리사다임은요,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에게 8년 동안 속박을 당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사회가, 문화가 파괴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매력적이고 요긴해 보이는 이방신을 섬겼더니 결과가 뭡니까? 난폭한 이방왕을 굴욕적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섬겼더니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겁니다. 자승자박이라는 말 아시죠? 자기가 만든 줄로 자기를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물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묶으신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 몸에 밧줄을 감았던 거죠. 구산 리사다임은 그저 그 줄을 잡아 당겼을 뿐인 겁니다. 처음 우리가 죄를 남겨둘 때는요, 아유, 이 정도 죄는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제압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남겨둔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엔 주인 노릇을 하죠.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죠. 파멸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상이 매력적으로 또 필요해 보였는데 결국은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쇠퇴는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이번 주일만 한번 예배를 빠지자, 이번 달은 바쁘니까 기도를 쉬자, 아유, 정신이 없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딨어, 서랍 안에 성경을 그냥 넣고 꺼내보지도 않는 거죠. 마음에 전에 걸렸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라

라고 하는 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너무나 멀리 떠내려와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3장 8절 상반절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팔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상거래 용어입니다. 장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노예시장에서 팔았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값을 정하시고 기간을 정하신 거죠. 이스라엘이요, 폭군의 손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어땠다는 겁니까?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이 무섭지만 그 악은 우리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응보가 주어집니다. 응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응보와 징계는 다릅니다. 응보는요, 은혜 없이 부숴버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징계는요, 은혜로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응보와 징계는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당한 8년의 시간은 징계지요.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남의 아이에게는 매를 들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내 아이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기가 뜨거운 난로를 향하여 아장아장 걸어간다면 여러분, 엄마가 손등을 탁 쳐서 아이를 낚아챕니다. 그 순간 아기는 울죠.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럴까? 그 순간 엄마가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손등의 아픔이 그 아이를 화상으로부터 지키는 거지요. 그 매는 미움에서 온 게 아니라 사랑에서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요, 8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속박의 매일 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를 때리신 거죠. 그렇게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요, 결국 괴로움을 더하는 일입니다. 우상은 복을 주마 약속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괴로움을 줍니다. 채워도 채워도 새어나갑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분은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우상에게 나아가는 우리를 때리시고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상은 헛된 배부름을 약속하지만 우리를 묶어버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아프게 하실지 몰라도 결국은요,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 이 타협의 마음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라도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르짖어 회개할 때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돈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지요. 그냥 아파서 지르는 비명소리였던 거예요. 무거운 어떤 돌에 깔린 사람처럼, 어떤 물에 빠진 자가 내는 어떤 비명처럼 그런 비명소리였던 거죠. 베드로가 밤 사경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나도 물로 걷게 하소서, 배에서 내렸잖아요. 그리고 걸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지요. 근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죠.
외쳤지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에 빠지는 사람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어떻게 말해야 좀 품위 있게 말할까? 어떻게 말해야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말할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비명을 지른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심겨주신 거룩한 본능인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참된 본능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 잡고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요, 아버지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서슴없이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태도이고 거룩한 태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은요, 8년이 지나서야 신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밟히고 뺏기고 나서야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버티다가 다 잃고 나서, 다 두들겨 맞고 나서 겨우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8년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버지께 나가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오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군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값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말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시인만 하면 죄값이 탁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려면 대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시인하면 용서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구원자가 나타나지요.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다 주어인 거예요. 온니엘이 한 것은 그저 시킨 대로 나가 싸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굽니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드빌성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그 유명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전쟁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범적이고 화려한 사사인데 3장에는요,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너무 말이 없어요.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어떻게 벌어졌는지, 적군이 몇 명이었는지, 온니엘이 어떤 전술을 펼쳤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게 본문의 의도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 저자는요, 온니엘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의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혈통도 업적도 지혜도 용기도 부각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적을 넘겨주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시아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예수입니다. 모범적인 사사 온예를 가리키던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결국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발전한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인간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음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가도 아닙니다. 그저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빈손을 내민다고 해서 나 이랬잖아요, 대가를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4장 6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 거예요. 긍휼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받을 만해서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비로운 분이시라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온과 안식은요, 온니엘이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징계는 8년이었습니다. 안식은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인 거죠. 심판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래도 둘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께 더 풍성하냐고 물어본다면 공의보다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40년 안식을 누렸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안식이란 선물이 끝나자마자 또 배반인 거예요. 또 악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럴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배신당할 걸 알면서 구원하신 거죠. 다시 잊혀질 걸 알면서 안식을 주신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의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놔줘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지요. 그것은요, 함정을 판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정을 팔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것은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하거라. 모든 것을 해도 좋다. 어떤 행동을 해도 좋다.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너는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로봇의 사랑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돌아설 수 있는 존재의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건요, 사랑을 한다는 건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 키를 처음 주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차 오늘 가서 스크래치 내면 안 되는데.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죠. 나가서 우리 아이가 다치면 안 되는데. 고백합니다. 저도 아직 차 키를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장롱 면허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주잖아요. 그 키를 안 주면요, 그 아이는 영영 운전을 못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킬 것을 전혀 0.001%도 예상하지 않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한 번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결혼하신 분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사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은 위험합니다.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요, 상처 입기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각오를 하신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수많은 상처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매번 배신당하시면서 또다시 건져내시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 십자가에까지 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부모가 아시잖아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자식을 내어줍니까? 쉬웠을까요? 하나님은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0: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없이, 상처 입을 각오 없이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목장 식구를, 내가 대하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안전하게만 사랑하려고 한다면 결국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거죠. 우리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랜 시간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상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이제야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우상과의 관계가 다 정리되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기가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리된 회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방향을 돌리시면 됩니다. 바알을 향하던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원수를 넘겨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 은혜가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서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3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요.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은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예배를 지금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 핸드폰 어플로 또 듣고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아뢰면서 또 기도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새끼라 진행됩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서울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무료 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또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같이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앱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 사역자 이은진 자매 너무 반가운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0: 참, 이게 얼마 만인가요? 작년 우리가 가을 때까지인가?
1: 네.
0: 봤던 것 같죠?
1: 11월. 네.
0: 이은진 자매가 이제 아기 엄마가 딱 돼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참, 결혼한 지 그때 7년 만이었죠?
1: 네.
0: 이제 새끼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임신이 돼서 태명을 또 우리 깨라깨라 새끼라. 네. 또 깨라라고 또 이렇게 태명을 짓고, 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태어난 지?
1: 이제 곧 5개월이에요.
0: 5개월이에요?
1: 네.
0: 야, 이제 출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이렇게 컴백을 했습니다.
1: 네,
0: 아기는 또 남편에게 또 맡기고.
1: 네. 예,
0: 남편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자, 오늘도 반가워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또 받는 은혜,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이은진 자매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곡.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1: 네.
0: 나는 아까 그 일단은 연습할 때부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자매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1: 아,
0: 예.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찬양 올려드릴까요?
1: 오늘 제가 가져온 첫 곡은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0: 혹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선곡하셨나요, 혹시?
1: 네, 이제 깨라를. 네. 드디어 이제 제가 낳고.
0: 예.
1: 품에 안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 처음에는 아기 키우는데 너무 두렵기도. 예. 하고. 아, 예. 내가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강한 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0: 네네.
1: 요즘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깨라와 저와 함께.
0: 예. 예.
1: 아,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이 찬송, 예, 같이 소리내서 부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깨라를 잘 출산하고 이 스튜디오로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은진 자매 보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특별히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 방송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대일로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은진 자매님 예 반가운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어머나 어머나 깨라 엄마 예, 잘 오셨다고 네. 축하드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새 깨라 응원하며 함께 예배해요. 이은지님 어서 오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8845번님 6089번님 5132번님 그리고 또 9450번님은 깨라 어머니 비슷한 시기에 아기가 생긴 엄마예요. 깨라는 아들인가요? 예, 저희도 아들 이제 막 5개월이 되었답니다.
1: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깨라는 딸이에요.
0: 딸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신기해요. 네. 결혼한 지 아기가 안 생겼던 건가요? 7년 동안?
1: 그렇죠. 네. 저희 노력을 했는데 안 생기다가
0: 이렇게 네.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다가 네. 하나님 갑자기 선물로 딱 이렇게 깨라를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이야. 너무 감사하죠.
0: 네. 8413번님도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또 다들 우리 예. 새끼라 식구분들이 함께 기도 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깨라가 감사합니다. 나올 때 좀 이렇게 투정도 좀 부리고 병원도 좀 다니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기도 요청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1: 맞아요.
0: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자 다음 찬양 우리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기다리고 있으면서 두 번째 이번에는 복음성가 준비하셨죠?
1: 예. 아, 네.

0: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1: 네.
0: 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요즘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게 제가 요즘 또 깨라를 키우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감정이었나? 새로운 사랑을 막 배우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위로도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이제 자매님이 연습을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저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애 예쁘다고 하고 애만 바라보고
0: 네.
1: 주위에서 저도 이제 네, 제 아내보다는 애만 바라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엄마가 참 귀하고 보석보다 귀하고 정말 고생했고 그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0: 네.
1: 어떤 그 집중이 애한테만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0: 네.
1: 이 찬양이 우리 자매님이 참 너 참 어여쁘고 귀하다
0: 네.
1: 보석보다 귀하고 자랐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딱 저도 막 울컥하면서
0: 네.
1: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자매님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너무
0: 네.
1: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나의 하나님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사를 많이 들어보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고백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죠.

아멘. 아, 나의 하나님. 아, 너무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예배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로고송을 이렇게 살짝 틀었는데, 이은진 자매가 예전에 이제 녹음했던 곡들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은진 자매 목소리였거든요. 끝나고 제가 튼다는 게, 이거 그럼 듣고 가시죠, 일단요.

0: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이은진 우리 자매의 목소리로 왔네요. 이제 드디어 예, 로고송의 주인공이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태명이 깨라군요.
1: 네, 맞아요.
0: 목소리 너무 이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너무 찬양 좋습니다. 깨라 엄마 화이팅.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저희 오이동 교회에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특세 드리고 있는 주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길 기도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새벽 예배 때 부르는 곡인데 이 곡으로 꼭 찬양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5521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1: 네, 며칠 뒤 항암을 시작하는 도훈 자매를 하나님께 맡기며 후유증의 아픔도 덜하고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아멘.
1: 네, 아멘.
0: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나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어요. 샵 1069번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받고 계신 은혜 또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 7783번님이 아까 나야나님 네.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눈물 버튼이에요. 마더와이즈 수료하고 이 곡으로 특송을 했는데 팀원들 다 울고 성도들도 다 울었던 기억에 울컥하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저도 이제 연습하는 모습 보고 울컥했는데 네.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좀 공감받고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예,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탁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접할 때 이렇게 눈물 버튼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맞아요.
0: 나의 안에 거하라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이 찬양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면은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0: 네네.
1: 거기서도 또 막 울면서
0: 그러니까.
1: 함께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8093번이 오랜만에 은진 자매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은진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에 항상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예배를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솔직히 이 시간에 뭐 우리가 막 뭐 퀴즈도 없고 선물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사연도 많이 보내시고, 많이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1: 네.
0: 일찍 퇴근이라 즐겁게 가는 길에 들리는 찬양에 은혜가 넘칩니다.
1: 아.
0: 목소리 자체만으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1: 이렇게
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건반으로 말없이 섬기고 있는
1: 네.
0: 우리 유찬양 자매 이름도 찬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평생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찬양 자매가 골랐던 예, 방송 전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1: 네.
0: 바로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1: 네.

0: 정말 오래간만에 이 찬양도 참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언제 맞아요. 불러도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찬양 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1: 아멘.
0: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1: 아멘.
0: 아멘이에요 깨라 어머니 찬양 감사해요 저도 결혼 7년 만에 임신하고 낳은 딸이 있어요
1: 네.
0: 똑같으시네요
1: 네.
0: 벌써 16살 됐어요 여름에 휴가를 못 가서 지금 속초 여행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아, 그렇게 또
1: 너무 아름답네요
0: 1610번님을 처음으로 사연을 주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출산 축하드리고요 저도 모르게 은진자매 위에 신생아 위에 감사 축복 기도를 드렸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2592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와 자매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감사해요 목소리만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에서 선교팀들이 오늘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마사지 사역도 있어서 집에서 깨끗이 쓰던 발 마사지 기계 시골 교회 보냈어요
1: 네.
0: 아 발저림 현상이 또 근데 깨끗이 나왔다네요
1: 야, 아 할렐루야
0: 3년 만에 편안하게 이렇게 또 우리 0708번님
1: 네.
0: 고맙습니다 운전 중에 또 잠시 주차해가지고 문자도 보내셨네요
1: 아.
0: 찬양 가사 하나하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1: 아멘.
0: 이렇게 받는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네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3시 이제 딱 30분 됐는데요. 생방송, 우리 새깨라 라디오 앱에 찬양사역자 이은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기 낳고 오래간만에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네. 감사하네요. 목소리도 똑같고.
1: 네. 감사합니다.
0: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1: 네.
0: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인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방황하고 방학 중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지금 내가 방황하고 교회 방학 중에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다시 주인 찾으셨으면 좋겠고 샵 1069번으로 방학 중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과 함께 방송 끝나고 전화드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이 시간에 내려놓고 진짜 주인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죠.

0: 아버님, 악기로 하나님을 한음 한음 간절하게 불고 있다고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1: 네.
0: 예. 은진 자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출산 잘 하셨다니까 감사한 소식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2970번으로 오셨어요.
1: 네.
0: 7253번님도 오셨네요.
1: 네. 네. 찬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네,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오늘, 네. 하나님의 위로를 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은진 자매 목소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살짝 그 허스키하면서
1: 네.
0: 허스키하면서 또 이렇게 전공을 재즈 쪽을 좀 하셨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1: 아, 네. 네.
0: 그 우리 은진 자매가 캐나다에서
1: 네, 맞습니다.
0: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네. 음악 공부, 재즈 음악을 네. 공부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어 예배 많이 섬기고 계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 라디오 예배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때 영어 찬양도 이렇게 불렀었는데 자, 늘 우리 라디오 예배 때 빠지지 않는 신청곡 가운데 한 곡이 찬송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곡입니다.
1: 네, 오늘도 있었던 것
0: 예,
1: 같아요.
0: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1: 네,
0: 영어로
1: 맞아요.
0: Nearer My God to Thee.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은진 자매 목소리로 1절 처음에 영어로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말로 같이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우리 3583번인 내 주를 가까이 그래야만 이 어미는 남은 세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쭈어요. 전 길을 잃었지요. 왜 아들이 아프게 이생과 이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떠났죠. 어찌 이 슬픔 안고 그리움 안고 살아가야 할지 라고 이렇게 우리 3583번님 혹시 지난 화요일에 그때 우리 전화 연결 됐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작년엔가 아들을 떠나 보내고 방황 중에 계신 분이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우리 3583번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210번님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덕분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좋은 말씀 또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진자매님 영어 음반도 있냐고 물어보네요.
1: 음반 아니고 제가 낸 앨범에 곡이 있어요. 곡이 수록곡 있어요? 중에
0: 영어
1: 네. 찬양 Promises라고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0: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그 곡을 네. 라이브로 한번 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870번님이 출산 후에 분위기가 더 성숙해진 듯하다고.
1: 감사합니다.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아기 키우다 보면은,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1: 어림잡아 짐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까? 네.
0: 그니까. 앞으로 더 그런 마음이 더 드실 거예요. 네. 네.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더 큰 마음이시겠구나.
1: 더 큰 마음.
0: 더 큰 마음이죠. 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1: 가능할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게 살아 있는 예.
0: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는 있지만 새끼라 듣는 시간만큼은 주님을 찾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네. 퇴근하는 중에 영어 찬양 너무 은혜가 된다고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9937번님도 1년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신앙의 마음이 방하게 됐다고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네. 새끼라 진행하면서 가족의 어떻게 아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네. 방황하시는 분들 결국에 하나님께 눈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곡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곡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곡 은혜 찬양하시죠.

0: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1: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0: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1: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0: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1: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0: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0: 우리 은진 자매님 한음한음 진정성 느껴지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1: 감사합니다.
0: 차 속에서 또 혼자 울다가 찬양하다가 네. 은혜를 너무 받고 계신다고 111 공보님도 오셨고 종종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105번님도 이렇게 또 우리 1504번님도 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찬양사역자 오늘 이은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건반에는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하셨고요. 은진 자매 다음에 또,
1: 네.
0: 또 봅시다. 예,
1: 네.
0: 저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

0: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2: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신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집사님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생명사역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 주님 앞에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죄 사함 받으시옵소서.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22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죄의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밤낮 문제투성의 삶에서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과거를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같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의 모습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게 어떤 실패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0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한 대로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패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감히 신하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왕의 묘자리에 자기 묘자리까지 만들어놨어요. 여러 왕들이 들어가는 그 왕들의 그 묘역에 자기 무덤자리를 만들어서 파놓고 호화롭게 치장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에서라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보직에 임명됐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남의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힘이 없는 사람도 짓밟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에 절대 순종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절대 내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로 주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목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003년 4년 LA에 있는 아수수목교회 교회 내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10분 계신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 내 분열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 빛이 쌓여서 이것이 서울 본교회 조용히 목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수수목교회가 지금 교회 내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가 가서 그 분쟁 있는 교회를 좀 추스리고 다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라. 그래서 명령을 받고 LA에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열 분인데 세 명은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대파, 세 사람은 목사님을 최소로 지지하는 지지파, 네 사람은 중도파. 중도파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목소리를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왔다 합니다. 첫 번째 당회를 열었는데 10명이 앉았는데 인사도 안 해요. 저쪽 끝에 앉아갖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을 반대하던 파들이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지한다는 저 사람들이 목사님을 등에 업고 온갖 교회 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올 교회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어유 딱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러가니까 저쪽에 있다가 그 세 분이 금방 달려왔고 저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왔죠. 저 사람들이 원흉입니다. 저 사람들이 목사님 일을 사사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갖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빚이 싸게 됐습니다. 절대 저 사람들은 목사님 그저도 못하게 하시고 말도 섞지 마시고 교회 어떤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저 사람들을 교회 일을 시킨다 하면 우리들은 목사님 일에 절대 협조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쪽은 저쪽하고 일하면은 목사님 반대한다 그러고 이쪽은 저쪽하고 목사님 일하면은 목사님 일 절대 협조 안 한다 그러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해결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교회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5시에 새벽에 인도한다면 또 7시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보니까 금요일까지밖에 새벽 예배를 안 해요. 토요일도 새벽 예배한다. 토요일도 넘어서 토요일도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그것도 기도하고 부족해요. 주일날도 하겠다. 그래서 제 목회 48년 역사 가운데 주일날까지 새벽 기도한 게는 나성수 목회밖에 없습니다. 월화수 목금토 주일 그냥 1년 365일 4시부터 7시까지 강대상에 제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다시 장로님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고 분이라고 싸고 나눠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제 화해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대답하고 저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화해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모든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 다음 주로부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못하시고 성찬 때 성찬 세트를 이렇게 돌리는데 장로님들 성찬 세트도 분배하지 못하시고 안수사람들이 다 하시고 앉아서 그걸 성찬을 하는 걸 드셔야 됐고 근데 교회는 해야 되니까 은퇴하신 이기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장로님 와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교회, 재정, 총목 모든 국장 다 맡아갖고 교회 좀 일하십시오 하니까 이분은 집에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다 너무 좋아갖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늙은 일을 갖다가 은퇴하고 할 일 없는데 저를 교회 일을 시키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교회나 살아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기시는지. 그래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서로가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교회가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나 같은 교인들이 다 들어오고 교회 빚이 100만 불에서 50만 불을 갚아서 50만 불이 줄어들고 10명의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없어도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쯤 되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평생 이 교회에서 장로 못하겠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없어도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빨리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다시 우리 장로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 화해합시다. 우리 싸울 일이라는 것 같고 너무 그다음 극렬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목사님께 우리가 화해했다고 가서 보고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고집도 세요. 9달 만에 왔어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들이 화해해서 이제 한마음 돼서 교회를 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3부회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장로님 제일 집 큰 저택에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댁에 모여서 오늘은 거기서 바베큐 파티 하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다 오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화해하는 저녁 만찬을 하는데 막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아이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교회 개척 같은 개척 멤버로 한솥밥 먹고 열심히 교회에 섬겼는데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0: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뿐인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물고 뜯고 비난의 돌을 던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손에 손에 들었던 비난의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심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주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헌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 만대 놀라운 복이 넘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모든 내게 속한 권속들, 저 조그만 종지 같은 그런 연약하고 작은 사람까지, 또 항아리 같은 존재인 모든 가족에게까지 다 복이 임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장차 하늘에서 해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찬양을 찬양대에서 하셨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 해처럼 빛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의 주신 이 총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어둠 밤에 별처럼 캄캄한 것에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6881-9191번, 지역번호 02-68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기업의 영상 광고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가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다음에도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아이의 눈에는 밤에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아빠가 우리 집에 잠시 놀러 오는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아, 그야말로 웃음이 나면서도 좀 슬픈 그런 상황이죠. 그 광고를 보면서 피식 웃다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잠깐 예배 참석하러 왔다 가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거나, 필요할 때만 뭐 부탁하려고 반짝 기도하는 사람, 결정적일 때는 내 뜻대로 그냥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도 또 없겠죠.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살짝 들렀다가는 손님 같은 삶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는 가장 가까운 교제가 일어나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주는 내 안에 조준모, 강명식, 김도현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는 준하와 나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아주 귀여운 꼬마아이의 착각을 담은 재밌는 광고 얘기 나눴는데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밤에 잠깐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다음에도 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라고 했다는 얘기. 참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가슴 아픈 얘기기도 하지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 잠깐 주님 찾다가 많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또 심각한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평소에는 주님과 동행할 것처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할 때가 있고 또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 자신도 참이 오프닝을 쓰면서 많이 회개했는데요. 피상적인 종교 생활만 하면서 난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혼자 착각하며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뭐 각자의 일상이 좀 분주하겠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하루 보낸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런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이 같이 걸어가기 또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날이 다시 더워진 듯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하늘을 올려다보니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네요. 라고 하시며 2938번님께서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키스 앤 크리스틴 게리의 영어 찬송 This is my father's world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일상의 이야기,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7345번님, 여정 찬양 요즘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신청하고 싶어요. 요즘 많이 분주하게 보내고 있지만 성령 충만,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야,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참 부럽습니다. 성령 충만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은혜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절로 흘러나온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죠. 9932번님,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서 퇴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네, 이렇게 말씀 씨앗 배경화면 신청하는 분 많으세요. 1377번님, 3824, 5423번님, 또 2315번님 외에 많은 분들이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셨는데요. 말씀 씨앗 배경화면 여러분께 한 주간 나눠드리고 있죠. 이번 주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각의 방향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화요일에 이인선 목사님께서 전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음에 찔리는 그런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요즘 가장 많이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아, 이 시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네, 이 말씀이 예쁘게 캘리그라피로 새겨진 배경화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544번님,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초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재정렬하는 그런 하루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7345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여정, 소프라노 한나형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소프라노 한나영의 찬양 여정에 이어서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마이클 W. 스미스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697번님, 저 학생인데 자습 시간에 공부하며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열심 찬양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아, 중학생일까요? 고등학생일까요? 아, 자습 중에 듣는 라디오. 그 쏠쏠한 재미를 저도 알고 있죠. 저도 예전에 학창시절에 또 자습 시간에 이어폰 몰래 끼고 라디오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들으며 자습하는 학생이라니 참 훌륭하네요. 흐르는 찬양이 우리 학생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기를, 그리고 공부 중에도 이렇게 찬양하면 좋아요. 물론 교실에서 소리 내면 안 되지만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면 또 복된 공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기 또 다른 학생분이 계시네요. 5348번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오늘을 시작합니다. 야간 대학을 가거든요. 50에 시작한 만학도입니다. 2학기 시작하는데요. 찬양에 힘입어 길을 나섭니다.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어요. 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 앞으로 등교길마다 또 이 방송을 함께 하시겠네요. 네, 공부하러 가시는 길 행복한 시간 되세요.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만학도 청취자님 그리고 자습 시간에 찬양 들으며 은혜 받고 있는 2697번님 학생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찬양도 함께합니다.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 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3697번님, 7345번님, 1697-5932번님, 1234번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 밖에 당첨된 분들께도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593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하셨는데요. 장성찬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같이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약속들은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진리들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을 철회하시거나 바꾸셨다면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철회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1세기 로마서 독자로서 그리고 오늘날 로마서를 읽는 독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논리적인 질문들이 떠오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을 예상하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세우신 주권적인 계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제되고 이방인들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는 또한 이스라엘이 장차 주님께 돌아올 것이며 그때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도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는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풀 수 없는 무언가나 추리소설, 첩보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신비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적 비밀은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에서 드러난 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비밀이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에서 드러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비밀로 분류됩니다. 그 계획의 단편적인 모습은 구약 예언에서 볼 수 있지만 신약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더러는 우둔하게 된 상태, 즉 부분적인 마음의 완악함이 일어났습니다. 부분적인 완악함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부분적인 완악함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유대인 신자들의 남은 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데 있어서 특권과 은혜의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소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랫동안 제외될까요? 답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입니다. 언제일까요? 답은 마지막 지체가 교회에 더해지고 주님께서 휴교 때 교회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감람나무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다시 특권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비로 특징지어집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두신 계획에도 긍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계획에도 긍휼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느 한쪽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긍휼로 특징 지어집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을 강제로 불순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 뿐입니다. 32절 끝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 함이라는 말씀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긍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리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33절에서 36절까지 바울은 이 위대한 장을 찬양의 송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송령은 사실상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이르는 교리적 구분의 결론입니다.

0: 있습니다. 로마서의 처음 11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장들에는 또한 선택교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는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선택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선택하신다는 것은 어렵고 난해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모든 기독교 신앙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리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진리들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34절과 35절에는 구약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교리 연구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바울은 교리 연구를 통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리 연구를 통해 찬양을 부르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뭐 문명이 발달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심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뜨끔한 것이,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뭐 이렇게 SNS 쇼츠 이런 걸 보면서 눈 떠보니 뭐 20분, 뭐 눈 떠보니 30분 이런 걸 겪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아, 이 심심하구나, 무엇을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우리는 요즘에 심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주변에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심심해야 할 수도 있는, 하지만 우리는 충만한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퇴근길에 계신 분들, 혹시 지금 SNS를 보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그런 은밀한 시간, 단둘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더 깊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 워십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지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경륜을 따라서 기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으로 채워질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전히 아주 아주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의심과 때로는 뭐 후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원망과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를 섬기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후회가 없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지, 일터에서 듣고 계시는지,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고요. 또 신청 찬양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섬기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회,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 자랑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세이머드리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찬양이었죠. 송정미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신령한 젖을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기쁨과 기름도 흐르니 참 좋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에덴 같은 예루살렘이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목자의 손을 잡고 언제라도 올려다보며 가는 새 예루살렘의 어린 자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린 딸 같던 우리가 장성한 신부로 서게 될 겁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곳에 생명의 저지 꿀같이 흐르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장성에 가는 주의 신부들이 찬송하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신청 찬양 보내주신 분 계시네요. 8030번님, 옹기장이의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남편 기다리며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만 나의 힘이십니다. 아우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시간이죠.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성경 퀴즈는 주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무비보셋을 좀 어려워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왠지 뿌듯하네요. 자, 오늘도 저를 좀 뿌듯하게 해볼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구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번 다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입니다. 구약이라고 해도 어디 중간에 들어

있는 이렇게 좀 손때가 덜 묻은 그런 데서 드리진 않을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벨이 죽습니다. 가인이 죽였지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떠나고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지금 막 문자 보내고 계시는 거죠. 샵3927 정답은 이 사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끝까지 들으십시오. 자,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 둘, 세 번째 낳아서 셋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예,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자, 문제입니다. 자, 셋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온 세 번째 아들, 자녀인 것이지요. 그리고 요때쯤 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셋의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건 아니에요.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셋이죠.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쉽게 성경 퀴즈를 드릴게요. 셋의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의 이름, 정답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찬양 실로암 중에서 가장 시원한 실로암이 아닌가 싶어요. 마커스의 찬양입니다.

실로 한 보내드렸어요. 마커스 소진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오늘의 성경 퀴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시대. 아, 딱 들으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그 신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딱 그거하고 느낌이 약간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구약시대, 이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창세기 4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셋의 아들은 뭘까요? 뭐 넷은 아니겠죠. 셋의 아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8140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9507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5411번님 아, 정답이에요. 늘 멋지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진행하시는 PD님 극동방송 응원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하트가 4개니까 제가 2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8233번님도 정답입니다. 9981번님도 정답이시고요. 2963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 지금까지 올려주신 분들은 다 정답이시네요. 그리고 5133번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아, 이 십자가는 약간 뭐랄까 그 오답으로 보기에는 너무 괴리가 있는데 이건 오답이 아니라 신청곡이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신청곡을 찾아봤습니다. 아, 십자가라는 이름의 신청곡 그 찬양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성경 퀴즈. 아담이 하와와 함께 낳은 자녀가 둘이 있었지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죽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떠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셋입니다. 셋이 또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셋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십자가 말씀하신 분 계셨지요? 강찬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오늘 문제는 창세기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인자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셋입니다. 새쌍둥이가 아니라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9210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1167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5535번님, 에노스, 운전하는데 극동방송 들으며 지겨움을 달래네요. 그렇죠. 운전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면 참 지겨울 수 있습니다. 잘 달래고 계시지요. 0049번님, 에노스, 첫 참여 감사합니다. 6132번님, 샬롬, 퀴즈가 재미있어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에노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극동방송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행저절라를 제일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9332번님, 에노스라. 그 뒤에 라는 뭘까요? 도레미파. 이런 느낌인가요? 예, 에노스.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맞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에노스까지는 맞습니다. 예, 라는 빼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891번 님도 정답, 에노스. 잘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노스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에노스가 정답입니다. 이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좋은 시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죠. 인생길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신음처럼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에노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감사해요. 자, 오늘 성경 퀴즈 마무리하면서 선물 받으실 분은 256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566번님 에로스라고 올려주셨는데 첫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문자 샵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한웅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자, 극동방송 보금성각경연대회 25회 대상 그리고 PD상 수상곡입니다. 아, 제이스의 찬양하리. 이 찬양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6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해요. 내 삶의 노래로 나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능히 주님이 도우실 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691번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0691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베드로의 고백 먼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되고요.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날을 위하여 김관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망이 마라나타 이 한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심지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 자유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목놓아 외쳤을까요? 왜 그토록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 커녕 더 빡빡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팍팍한 정도가 아니고 온갖 부당한 대우와 차별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셔서 지금의 이 눈물 나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새나라를, 그 새날을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친 이유는 단순히 고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핵심을 기억하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지만 사랑하면 담대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마라나타를 외쳤다는 말은 심지어 인사를 할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말로 인사했다는 말은 그들은 그만큼 사랑하는 일, 사랑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도 괜찮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담대함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고대했던 그들의 삶, 사랑했던 그들의 삶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장미꽃 백송이, 한 송이 아니고 백송이 선물하셨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받아보지는 못했고 선물한 적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100일이 된 어느 날 백송이 장미꽃, 크더라고요. 백송이 장미꽃을 사서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가난한 신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꽃을 건네받았던 20대

예쁜 아가씨가 감격해 하는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백송이 장미꽃을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꽃을 건네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스윗하게 한 말과 함께 백송이 장미꽃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꽃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고마워 여보, 진짜 예쁘다. 꽃보다 당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더 감동이야.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100에 한 분 계실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뭐야 당신? 잘못한 거 있어? 이번에 또 무슨 사고 쳤어? 내가 미쳐 그냥. 사람이 갑자기 변화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무섭게 왜 그래?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죠. 아마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발설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백송이 장미, 백송이면 돈이 얼마야? 그냥 돈으로 주지. 웃는 분들 다 수성한 분들이. 이건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좀 가슴 아프죠. 제가 조금 각색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재미있게 표현했던 미국 만화의 한 컷입니다. 실제 만화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아내에게 꽃다발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당한 표정을 지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만화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꽃 알레르기가 있는 줄도 몰라서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꽃 알레르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겠지요. 남편은 말 그대로 남편입니다. 남의 편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내 아내가 꽃 알레르기가 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꽃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은, 그것도 꽃 다발로 안기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폭탄 테러죠. 이 남편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선물 받을 아내 생각은 눈꼽만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기뻐하겠지, 오로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싼 꽃을 다발채로 받았는데도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자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달라는 식입니다.
내가 다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승인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따라와 주시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 생각에 힘을 실어주시고 혹시나 중간에 일이 좀 잘못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수습만 잘해주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내 생각에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마치 알레르기가 있는, 꽃 알레르기가 있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안기는 남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욕 효과가 납니다.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랫동안 쌓여있었던 묵은 원한들이 다 풀리고 여기저기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안달나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섬길 수 있을까? 막 조바심 내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고단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도 착실하게 하고 십일조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 주일 성수, 봉사,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학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나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결함도 많고 나와 다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별개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21절 말씀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사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 이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 주셨으니까 계명들, 계명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복수로 표현해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계명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읽었던 마태복음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두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은 계명입니다.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계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다시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쉽게 생각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면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말로 때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의 다 말로 때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판별 기준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찌하 이렇게 대답이 뜨뜻미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중에 여전히 날씨가 뜨거웠죠.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제가 더 뜨거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는데 차량 실내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가장 강하게 해놓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도로를 걷고 있는 한 연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 더운 날, 때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때는 오후 1시. 그 연인이 어떻게 하고 길을 걷고 있는지 아십니까? 손을 콕 잡고 땀띠 나겠더라고. 손을 콕 잡고 그 뜨거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밥은 두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손을 콕 붙들고 서로를 보면서 까르르 까르르 한참을 봤습니다. 그럼 이게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 대단해요. 그 더운데 뭐 옆에 붙어있는 것도 싫은데 사랑하니까 손을 콕 붙들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연인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연인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전부 다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백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 다 엉망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백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엉터리 은혜입니다. 백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온갖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벽한 행위를 아무리 다 한다 해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엉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는 바 그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사는 사람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사람들, 매일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 주일마다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그런 거 아니죠.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가 콩국수인 것 같아요. 콩국수. 성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어, 목사님 콩국수, 콩국수 말만 하시고 사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콩국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위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면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릴 것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고 손인식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남가주 베델교회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처음 나온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한 달 만에 교회 생활을 완벽하게 적응을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주일날 자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0: 알아봤더니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미국으로 돌아온 자매에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한국에 갔다 오게 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는 언니와 무려 20년 동안 말 한마디도 썩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그 오랜 세월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언니는 한국에 살고 본인은 미국에 살고 그래 떨어져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그 길로 한국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찾아간 이 자매가 언니를 찾아가서 그동안 언니 미워한 거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고 절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언니에게 다가오니까 언니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얼마 뒤에 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이 언니가 와서는 동생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도 나온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나와서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족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증명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 이거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아,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 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건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은 행복해요. 세상은 다 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0: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가서 씻기고 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가 잃었던 아들 찾았다.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 열자. 아들이 동네 유지인 아버지 대신하고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재산 팔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고 아들 다시 껴안고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쾌락, 명예, 권력, 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아들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엄마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얼마 전에 아픈 친구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병원 입구에 이런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헐트로 소통하기, H는 히어링, 경청하기, E는 emphasize, 공감하기, A는 asking, 질문하기, R은 respond, 반응하기, T는 thank, 감사하기. 마음으로 소통하는데 그 방법으로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감사하기. 정말 너무나 적절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고 새롭고 힘찬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3: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3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알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주님의 공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은 짐리의 음성으로 달빛 마을이 부른 예수 하나님의 공의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 그리하소서. 아멘. 주님 속히 오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은혜를 오늘 이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입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그리고 브루클리 거트우드가 부른 King of Kings 함께 들을게요.

0: 방송
1: Evening Praise.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의 King of Kings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무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희주일의 찬양입니다.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참사람 씨가 쇠사슬에 매인 죄수들을 시청 건물로 데리고 왔다.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각 죄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비진리 씨, 무자비 씨, 오만 씨 등 그 일당을 재판할 때와 동일했다. 의심병사들을 은닉한 나이 많은 악한 질문 씨가 가장 먼저 피고인석에 섰다. 악한 질문 씨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사실을 듣고 만일 사실과 다르면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안내한 후 공소장을 읽었다. 악한 질문 씨, 당신은 본래 디아볼루스의 부하이자 임마누엘 왕자님을 증오하는 자로서 맨솔의 침입자인 악한 질문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것과 정반대로 왕의 적들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은 또한 맨솔이 받은 교훈의 진리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맨솔의 적을 영접해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재판장님, 전 지금 읽어주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통 모르겠습니다. 전 공소장에 나온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읽으신 모든 혐의로 기소된 자는 악한 질문이라는 자인데 제 이름은 정직한 탐구입니다. 두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재판장님도 아실 겁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이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정직한 탐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자유의지경이 입을 뗐다. 재판장님, 존경하는 맨솔의 판사님들, 지금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생각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바로 기소된 그 사람이며 저자의 이름은 악한 질문이 맞습니다. 제가 저자를 안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디아볼루스가 맨솔을 통치할 때 전 저자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디아볼루스의 부하이며 우리 왕자님의 원수이고 복된 맨솔을 증오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왕자님에게 반역하던 때 저자가 저희 집에 3주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저자와 의심병사들이 대화를 하듯 저도 저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자를 못 본 지 꽤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소되자 황급히 이름을 바꿨듯이 임마누엘 왕자님이 맨솔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주지를 바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자가 맞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악한 질문 씨에게 물었다.
1: 피고인, 더 할 말이 있습니까?
2: 저에 대한 모든 혐의는 저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전부입니다. 유명한 맨솔에서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0: 그러자 금면 씨가 일어나 증언했다.
3: 재판장님, 제가 맨솔의 저열한 거리 어귀를 지나다 저자의 집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디아볼스 잔당의 음모를 들춰낼 수 있을까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집안에 이상하게 생긴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저자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악한 질문 씨가 의심 병사들에게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또 참전한 의심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1만 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악한 질문 씨는 지금 맨솔에 1만 명의 의심 병사가 있고 자신이 그들의 대장이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0: 또 붙잡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악한 질문 씨, 빈틈이 없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피고인이 디아블루스의 부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왕의 친구였다면 이 반역자들을 체포했겠죠. 악한 질문이 대꾸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을 찾아온 저자들은 이방인이고 전 그들을 맞아들였을 뿐입니다. 언제부터 맨소울에서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이 범죄가 됐습니까? 예, 제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손님 접대가 비난받을 일입니까? 또한 전 증인들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맨소울에 1만 명의 병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포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맨소울에 유익이 될 일을 바라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잡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런 이유는 제가 그 누구의 죽음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의 적들이 도피하기를 바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명철경이 말했다.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왕의 원수를 대접하는 것은 반역이요. 혐의를 피하고 원고와 처형을 미루려는 변명일 뿐이요. 당신의 디아볼루스의 부활하는 혐의가 하나만 입증되더라도 당신은 법에 따라 사형이요. 그런데 맨소를 파괴하려는 일당을 숨겨주기까지 했으니 형벌이 더 중해질 수밖에 없소. 그러자 악한 질문이 불만에 찬 목소리로 중얼댔다. 이 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겠소. 내 이름 때문에,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유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아니오. 이 말을 하고 악한 질문 씨는 입을 다물었다. 다음으로 의심 병사들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가장 먼저 택함 의심 병사가 피고인석에 섰다.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 공소장을 읽었다. 그는 임마누엘 왕자의 적으로 맨소를 증오하고 맨솔의 법에 반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이 유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택함 의심 병사이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아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택함 의심이라고 고백했다.
1: 내 종교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순교자로 죽겠소.
0: 그러자 판사가 응수했다.
1: 택함을 의심하는 것은 복음의 위대한 교훈을 뒤집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뜻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의심하게 되면 맨솔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서 구원이 온다고 믿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상충될 뿐 아니라 맨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처형돼야 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0: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1: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0: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1: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0: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1: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

0: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니 좁다는 것이 그저 나쁜 소식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밤 그 길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옥의 Here I Go 전해드렸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고생스럽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좁은 길이 꼭 고생길이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선택지가 딱 분명하다라는 뜻에 가깝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이건 못하고 저건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길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대신 그 길에는 헤매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넓은 곳에 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느라고 마음이 늘 분주한데 길이 이제 좁아지고 선택지가 딱 하나다 싶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면 그게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이 좁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mon Gathering의 Make Away, Upper Room의 Give Me Jesus, Josh Baldwin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487번님, 한국교회와 나라가 부흥과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신청하신다고 하셨네요.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 요즘 교회 상황이나 한국 상황,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아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좀 나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다 반응하고 일어서는 순간이 오기를 저도 바라게 되면서 네,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충주의 좁은 길 따라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

정부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형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세웠던 계획들, 다짐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 또 다짐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뤄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9월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명을 이루는 동안 참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 속에서 주저하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감사하며 나아갈 건지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감사하기로 선택하실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이곳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불행하고 상황이 잘 안 풀릴 때는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명의 길을 걷고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불행이 끝나고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 이거를 선택했는데 이 길 별로야, 저 길로 갈 걸 그랬나, 막 후회와 미련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불평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길을 가던 여호와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별개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연평한 앨범 중에서요, 우리의 길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베데 월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나눴는데요.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하기로 선택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요. 그 상황을 열어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도, 두려움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흔들 의자에 앉아 열심히 앞뒤로 흔들어 보아도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죠.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염려를 한다 해도 제자리일 뿐 염려하는 문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며 염려와 근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동현의 샬롬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엘샤다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엔크리스트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롤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시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새벽 예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 하신 주 첼로 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예수님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또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 될까라는 염려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알게 됐지만, 내 지금의 모습이 부끄럽고 또죄 많은 모습 때문에 망설여질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은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또 더러워진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부끄럽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 속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또 고난도 많아서 살기가 갑갑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면서 행복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간엔 어떤 분이 깨어 계실까? 또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실까?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여호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정말 이 통일시대, 통일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최원 목사님.
0: 네.
1: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0: 예.
1: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뭐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0: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1: 네.
0: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남북녀가 아니고 북남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 예. 은혜세대 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0: 네.
1: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우리 은혜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1: 네.
0: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1: 네.
0: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 세대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1: 예.
0: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1: 전도사일 때.
0: 전도사였죠.
1: 네.
0: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1: 네.
0: 남한 목사님이 내려놓고
1: 네.
0: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1: 그러네요.
0: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1: 예. 정말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0: 네. 우리 은혜 세대 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1: 네.
0: 아, 모두 다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사역을 또 해 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1: 그렇죠. 일꾼데.
0: 예,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 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1: 네.
0: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1: 네.
0: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1: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0: 네,
1: 재소자분들을
0: 맞습니다.
1: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0: 네, 우리 전국에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1: 네.
0: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1: 예.
0: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1: 예.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욕코리아 교회 정영진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의에 대비해 미군 유해 발굴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타격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와 세계 다극화를 강조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8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8.7%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간의 공식 교역이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되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세관으로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연속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동시장 개입에도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보완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미북 간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부 차원의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I의 켈리 맥케이크 국장은 백악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맥케이그 국장은 현재 상황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뒀을 때와 다르지 않다며 6.25 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고 2005년 이후 중단된 공동 유해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미군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유해 발굴 협력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는데요. 다만 백악관이 DPAA에 문의한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움직임이 실제 정상회담 추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지를 두고도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하고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 라나크 섬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봇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고 이란 관영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르단에 미 공군기지 두 곳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까지 동원해 미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교전을 벌인 것은 한 달 만으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부설 부대를 겨냥한 제한적이고 정밀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공격을 대규모 공습 재개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의 작전으로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교전 재개와 함께 미국이 이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시아 시장에서 11월물 브렌트유는 한때 4% 넘게 올라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데 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와 에너지, 산업, 우주, 교통과 물류,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UN과 브릭스, 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이란의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중국과 인도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9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도 44억 7천만 달러로 72.5% 증가해 넉 달 연속 4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로 8월에 반도체 수출은 46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9%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컴퓨터 수출도 기업용 SSD의 핵심 부품인 낸드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6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도 신제품 판매 증가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증가했는데요. 반면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체의 여름 휴가와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29.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41억 달러로 석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넘었고 미국 수출도 1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3%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관 교역이 세관을 통한 공식 통관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통제가 이루어졌던 일부 제재 품목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통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무역에 정통한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관 통과가 어려웠던 전자기기와 중장비, 차량 등의 품목도 최근에는 정식 승인을 거쳐 통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거 통제되던 품목의 약 80%가 정식 승인을 받아 세관을 통해 넘길 수 있게 됐다는 전언도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밀수 통로나 비공식 거래선을 확보해주던 중개인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을 피해 제재 품목을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아 거래를 알선하던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당국의 무역 승인을 받아내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세관 수속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굴착기 같은 중장비의 경우 중개인이 수출 승인을 받고 세관 수속을 대신하는 대가로 5만에서 6만 위안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중교역이 비공식 밀수에서 공식 통관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통관 체계와 승인 절차를 잘 아는 중개인들의 가치도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하나와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 4곳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지난해 방산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서 한화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16위를 기록하며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화의 지난해 방산 매출은 약 10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한 계단 오른 52위, 현대로템은 6계단 상승한 61위에 올랐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는 약 721억 달러의 방산 매출을 기록한 미국 로키드 마틴이 차지했고 RTX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럼먼, 영국 BAE 시스템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두 세계 100위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방산기업의 성장세가 순위와 매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지 한 달 만에 엔화 가치가 다시 달러당 160엔에 육박하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60엔을 넘어섰다가 159.7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미국과 일본은 7월 31일 15년 만에 공동시장 개입에 나서 환율을 156엔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일본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리 인상

실효성을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성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94%를 넘어 30년 만에 3%를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와 소득 관련 감세, 전기가스 지원 등에 이어 내년부터 식품 소비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재원 마련과 국가 부채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이른바 간이 매점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시군 곳곳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늘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이 가까운 매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매점은 행정상 편의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들여 매점 공간을 마련하고 판매 품목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대신 운영자는 편의봉사관리소에 일정한 비용을 내는데 회령시에서는 하루 북한 돈 3만 원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술과 담배, 과자류와 채소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며 주거 지역뿐 아니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도 간이 매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도 사이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는 10호 초소 주변의 일부 간이 매점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의 비공식 시세로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이 매점이 개인의 자율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확산하면서 기존 시장을 보완하는 생활형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아침까지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0도, 이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이천 모두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속초와 강릉 19도, 대관령 14도, 낮 최고기온은 속초와 강릉 25도, 대관령 19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2호도 27도, 제주와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0도, 2호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9도, 양덕과 사리원 17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8도, 양덕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원산 19도, 함흥 고성 1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4도, 고성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대체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4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방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2728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이 시간에 극동방송을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이 방송을 저에게 왜 듣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님 앞에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를 쌓아두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그 길을 준비하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당신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셨고 당신께 피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셨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은신처에 숨겨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초막에 감추어 인간의 말다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포위된 성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인의를 보이셨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하였으나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인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진실한 자들을 지키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모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성실히 진실히 평안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Doomsday Clock이라고 그랬어요.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데 이 시계는 과학자들이 실제적인 재료와 예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계예요. 자정 12시, 자정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이 시계의 최근 시각은 11시 58분으로 놓여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2분 전이었던 시계가 20초로 당겨지면서 100초를 앞에 놓고 있다고 그러죠.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계라고 합니다.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왕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식이 점점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세 징조 또 하나가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사랑이

0: 식어지고 죄악이 만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말세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밤에, 닭이 울 때, 새벽이래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짐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대죠.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태만을 방지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고 견디라고 그랬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 살이 헤매이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땅에 와서 생사를 몰라 슬픔 속에 갈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슬픔을 기뻐

0: 복음으로 변화시키오며 그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소망을 안고 또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따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고백입니다. 리브가 자매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에 소망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이 찬양을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리우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까요?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매님의 고향 북녘당을 생각하며 북녘당 가운데 오늘도 그 마음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리브가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 가득한 소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온이 좀 낮아지니 거동도 마음도 한결 맑고 투명해지는 듯한 시간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형통과 곤고가 되풀이되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주는 고향 동네처럼 우리 영혼의 쉴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아침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4일 금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이제 일곱 번째 알파벳인 이제 자인 그리고 여덟 번째인 헤트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뭐 알파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자인이라는 말을 알파벳 일곱 번째인데 기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 동사 중에 이 자인으로 시작하는 게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카르. 자카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9절부터 이제 56절까지 쭉 보면 다 자인으로 시작하는데 그 중에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는 동사가 동사로 시작하는 이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9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remember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소서. 그리고 5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러죠. 이것도 자카르, remember로 시작을 합니다. 또 5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자카르입니다. 이것도 remember. 그러니까는 이 시편 119편

내 이제 시 중에 특별히 49절부터 56절은 기억해달라는 호소가 많이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모두 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탕자가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키죠. 기억하면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히 생각났네가 아니라 아참 생각났네 하고 행동 자체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을 때 노아를 기억하사 권념하셨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내종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종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니까는 언약에 있어서 기억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 내게 은혜 주시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필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낙망하지 말고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특별히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라는 건이 시편의 기도자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이 기억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게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소망이 성취되는 역사를 위하여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49절의 말씀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word로 번역을 하고, 이 50절의 말씀은 promise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주의 약속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촉구하는 이유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조롱했어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법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규례라고 하는 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행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영속성, 특별히 54절에 보면 율례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의 여러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인 것이죠.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주의 율법, 여기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의 말씀의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분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약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여기 나그네 된 집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게 나그네가 되면은 그 지역의 풍토와 도시의 지도자의 명령에 이렇게 막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나그네이지만 나는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그네 된 이 땅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고 그것이 이 율례가 영원하고 구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율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그네, 나그네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 지금 이 기도자의 기억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어두울 때, 두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주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 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라는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이것이 내게 속한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속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게 내가 평생 힘쓰고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지키고 주의 법을 지키고 영원한 주의 율례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또 나의 기억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5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나의 기억의 기도가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억은 쌍방향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인의 이 시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헤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자, 여러분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업, 유산받은 거, 상속받은 거, 이것을 이제 분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고백이냐면 레위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다 땅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직접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심을 확신하며,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
주의 말씀.

목숨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전심으로, 왜 전심으로 구합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나의 이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 대신 그분께 전심으로 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분깃의 일부고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으면 하나님께 절반 의지하고 내 분깃의 절반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시편의 기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 앞에 간구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우리 심령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너지고 약해지면 하나님 말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5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이제 말씀이라는 말이 영어성경에 보면 promise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내 행위를 생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갔던 길을 돌아본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돌아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자, 주님께서 내가 걸어왔던 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 그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그래, 이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붙들 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다시 붙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뒤에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2절에도 보면 이게 비슷한 표현인데,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죠. 여기 규례가 그냥 규례가 아니라 옛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규례. 옛 규례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말씀, 그 역사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해야 되고, 이 과거에 역사하신 말씀의 증거들이 축적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시 이제 이 오늘 말씀으로 이제 오면은 59절에 내 행위, 내가 걸어갔던 길들을 돌아보고 주의 증거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내 발길을 돌이켰다. 멈칫멈칫하며 주저할 때 내 발길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돌이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가를 보고 다시 늘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자, 이것들을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이제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 진짜야,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순종하죠. 그런데 아유, 이게 그래서 될까? 이게 정말 그래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세처가 소돔이 멸망할 때 빨리 도망가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멈칫하고 돌아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칫할 때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죠.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0: 하나님이 정말 나의 분깃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될수록 순종하는 데 신속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여기 이제 줄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밧줄입니다. 밧줄. 그러니까는 함정, 올무, 덧놓고, 착고에 채우고, 이걸 다 종합적으로 줄이라고. 두 줄이 내게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망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고 내가 붙드는 이 말씀들을 떠올리며 붙들 때에 밤중에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밤 되면 하루 종일 시달려서 피곤해서 골아떨어져야죠. 근데 골아떨어지기 전에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먼저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 이제는 이 시편의 기도자들이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들의 도움이 같은 공동체의 지체로 도와주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이런 귀한 믿음의 친구, 말씀의 친구가 있는 분들은 복이 있죠. 이런 분들이 서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이 고백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steadfast love라고 그러죠. 끝까지 붙드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죠. 이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왔는데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이 인자하심, 충만하신 사랑으로 온 땅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율례라는 건 영속성과 구속성이 강조된다고 그러죠. 영원히 나를 붙들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절대적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내년 한 해도 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시인의 일평생에 가장 값진 소유는 곧 주의 법도였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성도님들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으신지요? 어느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서로 가진 것들을 다투어 자랑할 때 한 가난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면서 저의 가장 값진 보물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저의 가장 값진 소유는 주의 법도이며 제가 일평생 이것을 지키려고 애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주의 율례가 너무나 감사하여 고요한 밤중에도 홀로 일어나 주께 감사하였다는 시인의 고백이 한없이 은혜롭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지요. 거룩한 주일 은혜로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홀로 드리는 찬양도 아름답지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아무런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찬양을 드릴 때가 있는 듯합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함에도 입술로만 읊조리는 형식적인 찬양일 때가 많은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자 기쁨입니다. 성도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지 모르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시록 14장 2절 말씀입니다. 참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찬양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영광의 장소인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찬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영성 회복의 최우선 과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어서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나 눈빛과 얼굴 표정, 때로는 몸짓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래하지요. 말 그대로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다음 이어지는 곡은요,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가 호흡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지요. 찬양은 감사하고 만족하여 그윽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답답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은 가장 큰 무기이며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과 준비한 찬송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도 찬송찬송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 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양심이 있다는 거죠. 양심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 양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지요. 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양심에 따라 실천을 행하도록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민감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오늘도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박신화 과여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완성된 작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 그림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작품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설령 이 그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막상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매년 500만 부 이상씩 50년이 넘게 판매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예수님의 얼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미국의 워너 솔맨인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핵에 걸려 시한부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나 시간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때요? 그 시간을 천국같이 보내봐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은 솔맨은 남은 3개월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와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 뒤 그리스도의 얼굴을 완성하고 난 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낀 솔맨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로 가득

가득 채워 천국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지신 목자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민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0: 세탁소 할 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제목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1: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존도 안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실히.

0: 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1: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설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란한 빛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굳건히 두고 그분이 친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예비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보잘것없는 검은 탄소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견디기 힘든 엄청난 압력과 뜨거운 열을 온몸으로 견뎌낸다고 해요. 그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고 하네요.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센 고난과 시련의 열기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거룩한 과정임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일어날 힘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붙드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심한 압박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열심히 살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조롱을 받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망하지 않고 더 강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첫째, 나의 유월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고 해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요?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하지요. 신앙은 결국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 곧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순간순간 기념하고 기억해야 주의 규례와 법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결국 의무로 하게 되고 절기와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두신 곳,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에서 구원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하필 고난의 떡입니까? 그 힘들었던 애굽 종살이를 떠올리며 그곳에서 급히 나왔음을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지요. 그러니 내가 어떤 고난에서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내가 붙들 것이 많으면 말씀을 듣기보다 자꾸 따지려 들지요. 그러나 정말 길이 없는 사람은 따질 겨를이 없으니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긴급한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복된 환경입니다. 4절에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재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부분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전부 먹어야 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조금만 취하고 나머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5절과 6절에 유월절 제사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해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7절에서는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없이 일상만 살다 보면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도 쉽지요. 8절에는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해요. 죄 때문에 노동과 수고의 세계에 갇힌 우리를 다시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노동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같은 삶도 예배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나요?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합니까? 피하고 싶은 고난의 떡은 무엇이고 그것을 먹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둘째,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9절부터는 칠칠절이 나와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칠칠절은 구원받은 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억지로 비교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오래 누릴수록 점점 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마땅하지요. 그래서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처럼 힘든 사람까지 함께 즐거워해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됩니다. 내 삶이 편해졌다고 약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의 종이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나눔의 출발도 구원입니다. 내가 원래 종이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 자랑할 것도 움켜질 것도 없지요. 그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뿐입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직분도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가족만을 위해 쌓아둘 것이 아니라 힘든 지체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고 있진 않나요? 함께 즐거워하도록 내게 붙여주신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가요? 받은 은혜를 자원하여 흘려보냅니까? 축복이라 기대한 결혼생활이 고난의 떡처럼 느껴졌지만 자기 삶을 유월절 제물로 드리며 그 떡을 즐겁게 먹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는 시댁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떡을 주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곳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맞나 싶었어요. 젊은 시절 홀로 되신 시어머님과 네 명의 누이와 함께 100평짜리 한옥에서 살아온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저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남편을 보며 괴로웠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평범한 가정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처럼 성실하고 성격도 무난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윽박질렀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잘 다녀온 아들이 언젠가부터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어요. 3절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이 제게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야 저는 공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며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현실감 없는 남편의 말은 들을 게 없다며 무시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남편을 격동시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 후 남편은 제게 아파트를 팔고 재래시장에 있는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살자고 했어요. 저는 교만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따랐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10년째 단열도 안 되는 세트장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망한 것 같은 이 환경이 남편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의 떡을 먹고 있지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0: 저의 적용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큐티 말씀을 다시 보며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아들 때문에 힘들 때제 속에 누룩처럼 퍼진 교만은 없는지 다시 살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으며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건짐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오늘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인생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떡은 피하고만 싶고 힘든 환경은 죄다 남 탓으로 돌리며 원망 속에 지옥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힘든 사건 가운데서 원망을 그치고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누룩 같은 교만과 자기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움켜쥐지 않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

땜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이 사울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매와 시내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 마침내 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하며 싸우는 겁니다. 한쪽에는 이 거대한 몸과 완전한 무장을 갖춘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갑옷도 입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 서 있습니다. 이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와 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합니까? 이 골리앗이 훨씬 강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은 경험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크기도 아니고 그 무기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험의 많고 적음 또한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런 골리앗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가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죄와 습관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는 그 골리앗의 크기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이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숱한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42절은 골리앗이 이런 다윗을 보았을 때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 업신 여겼습니다. 자기가 상대할 만한 전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4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개 잡는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었던 겁니다. 너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네가 가진 그것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오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무기와 자신이 가진 많은 경험과 자신의 체격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작은 몸은 보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물매는 보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45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몸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골리앗 너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전쟁의 결과는 골리앗 너의 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외치며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인생의 길을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내 손에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골리앗의 말은 무엇입니까? 질병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다시 건강해질 수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또 실패할 것이다. 자녀의 문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자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이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런 골리앗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런 골리앗의 말을 들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들을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크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는 혼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너에게 이제 길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은 너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늘 쉽게 요동치고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평가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말에, 이런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강력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계속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단순히 내가 너를 이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로 인하여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 이어지는 본문 4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그래서 내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서 많은 삼금을 받겠다.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도 알아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알아야 했던 겁니다. 블레셋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배워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해결과 승리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병이 낫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회복되고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문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다윗은 선언합니다. 본문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자신의 실패인 것처럼 자책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다 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부모이지만 우리가 자녀의 주인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깁니다. 기도하고 섬기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결과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직접 전쟁터로 나갔고 물매도 준비했고 또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주고 절망에서도 지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되 그 준비를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군대와 무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가장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패배자처럼 보았습니다. 힘없이 붙잡혀서 죽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불러 로마 군대를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의 못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약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과 희생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밟고 상대를 이겨서 그렇게 승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순종과 희생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본문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빨리 달려나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제 다윗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이 움직이는 소리가 아마 다윗에게 크게 들렸을 겁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큰 창, 이 단창이 햇빛에 더욱 반짝였을 겁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 아마도 땅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준비가 되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 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순종하려 하면 오히려 영원히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골리앗은 실제로 거대했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도 실제로 위협적이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 이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땅에 엎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연습한 대로 돌을 던졌던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돌을 고르고 물매를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한 대로 돌을 던졌듯이 우리 또한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또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도 또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자신의 몸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도 또한 우리의 지출을 잘 살피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 또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도 먼저 사과하고 가정 안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말을 듣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잔소리하기보다 자녀의 마음을 듣고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죄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고

벗어나기를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도 죄의 통로와 잘못된 습관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인생에서 믿음의 돌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지만 그 영혼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작은 돌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돌, 작은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작은 돌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건넨 작은 친절을 사용하십니다. 자녀에게 들려준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린 그 작은 충성과 신실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속 피하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과해야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루고 있습니까? 정리해야 할 죄와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지만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전해야 할 일이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지만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지만 아직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든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사라진 뒤에 달려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그 골리앗이 힘있게 자신을 향해 다가올 때 그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문제가 없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와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리할 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그 골리앗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이제 너를 도우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힘만 믿고 나아가지 않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싸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든 것이 작은 돌 하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도

0: 를 손에 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헤리티지 교회 노민석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복음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평화통일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 세미나 행사에서 은혜 받은 사모님 10명이 숙소에 밤에 모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정말 컸고요. 밤 깊은 줄 모르고 한 사람씩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대요. 저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개척교회 5년째인데 재정도 늘 아슬아슬하고 성도님 한 분이 떠나실 때마다 꼭 내 잘못 같아서 밤마다 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성과나 숫자를 보시지 않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킨 순간을 다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시골이라 어르신들만 많이 계셨거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고 내 청춘이 허비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쓸쓸한 곳에서 나의 강력한 응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남편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했어요. 왜 하필 우리 가정일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가족이 더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사모님들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사모님들의 그 고백, 외로운 길, 개척교회, 시골교회, 쓸쓸함, 목회자 가정에 겪는 그 애로사항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의 끝은 결국 한 곳으로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희의 아래에 있도다. 혹시나 이 아침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죠.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그러나 우리 사모님들의 대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아침 지탱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 선하신 주님을 이 아침 찬양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과 함께할 때 변화할 수 있죠.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9월 4일 복된 금요일 아침,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사모님들이 그 세미나에서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그때 은혜 받으셨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복된 주말에 더 있기를 기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이실 텐데요. 특별히 제가 그 지난번에도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요. 다음 주죠.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극동방송 중앙사 극동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될 텐데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 계시는데 입장은 9시 20분부터 진행되고요. 특별히 행사 당일에 이제 9월 8일에 가장 먼저 오신 분 200분에게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경건생활 365일 큐티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9월 8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토홀에서 진행되는 미스바 특별 기도회, 혹시나 아침에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미스바라고 문자를 주시면 신청 링크가 갈 거고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던 분,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겠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찬양 한곡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70주년 기념 모닝 인터뷰 함께하고 또 잠시 후에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만나봅니다.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에 정말 귀...

비유인데요.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준다. 혹시 이 내용 못 보셨다면 여러분께서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

0: 모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닝 인터뷰는요, 이 시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우리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대표 설교가이신데요. 우리 류웅열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류웅열입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오랜만에 또 한국 오셨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FBC 극동방송 우리 가족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지나서 이제 서늘한 가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영혼도 가을 바람처럼 기쁨에 젖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을 선물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참 극동방송을 아껴주시는 목사님, 또 우리 극동방송 사역도 워싱턴에 갈 때마다 참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았고요. 참 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0: 극동방송 우리 축복의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정말 70년 대단하십니다.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의 눈물과 기도 또 헌신 또 우리 전박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에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건인데 모두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극동방송 때문에 한국의 보급률이 확 높아진 것, 극동방송에 들어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보급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
0: 예.
1: 오늘까지 보급 전쟁기지가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한국이 복음화될 때까지 그리고 극동지역 세계 열방이 지는 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극동방송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자, 목사님께서는 또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로서 또 설교학을 또 가르치시면서 참 후학들을 양성해 오셨는데요. 이렇게 한국 네. 오면은 목사님 제자들이 좀 많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1: 네, 엄청 많습니다. 제가 동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0: 예.
1: 제 학교에 한 학년에 600명이 들어오다 보니 한 10년 가르치고 나면 5,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어요.
0: 와.
1: 만 개의 눈을 가지고 스승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데
0: 예.
1: 이제는 우리 제자들이 중량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많이 섬기기도 하고 또 교수로 섬기시는 우리 후학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들 있다는 말은 우리 친구들 두고 하는 말 같고
0: 네.
1: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들다는 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 이런 젊은 제자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삶을 던지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한국 교회가 언제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더구나 또 우리 극동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적 어둠이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우리 한국이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목사님은 이제 워싱턴에 계시지만 또 한국에 오시면 더 바쁜 사역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어떤 이번에 일일 특강도 네.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1: 네, 한국에 몇 사역을 두고 나왔는데
0: 예.
1: 우리 도란노에서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일일 특강을 부탁을 해왔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을 때는 왕들의 이야기, 구약에 보면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 예.
1: 왕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하루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란 이름으로 선지서들 보면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읽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0: 또 그렇죠.
1: 선지자, 또 소선지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체 성경을 한번 일관해 보는 그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목사님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결론은 어떤 구약의 어떤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1: 그렇죠.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결론이라고 말하시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예.
1: 들어보면 시대를 향해서 정말 회개하라고 포위하는 소리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한 손에 심판을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손에는 다시금 회복을 들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래를 단순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사실 저희가 이제 일일 특강을 하신다니까 오늘 뭐 지금은 일일 특강 시간은 아니나 그러나
1: 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저희도 네. 이 선지서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1: 네.
0: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1: 네.
0: 이 구약의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 꼭 이건 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태도 혹시 하나만 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1: 네, 우리 선지서가 사실 성경의 4분의 1을 해당하는 굉장히 긴 책이거든요.
0: 예.
1: 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선지자의 선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흐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진단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얼마나 또 발전되어 있습니까?

0: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이전과 다르게 풍요로운 세상인데,
1: 그렇죠.
0: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발전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이게 사실 선지자들의 책무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는 물론 성경적 선지자는 대상 없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사명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골동방송 애청자들은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아마 많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목사님 그러면 일일 특강은 이제 언제 하는 거예요?
0: 네, 다음 주 우리 12일, 9월 12일 토요일 하루 종일 합니다.
1: 두란노 서원에서.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두란노 서원에서 합니다.
1: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선지자들의 또 이야기, 아마 또 거기에서 있는 그런 교훈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이렇게 미리 들어보시니까 참 귀한 교훈이 있고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보면은 시를 또 엄청 잘 쓰시잖아요.
0: 아니, 잘 쓰지는 못하고요.
1: 아니, 저한테도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그냥 대충 네. 시가 아니라 참,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뭐 방송 오프닝에서도 한번 사용했던 적도 기억이 나고,
0: 네.
1: 그래서 하나의 기쁨으로 천 개의 아픔을 이겨내고 란 또 뭐 책, 뭐 시, 에세이 이런 부분도 쓰시고, 네. 저서 네.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언제 이렇게 묵상하시고 바쁘신데 언제 이렇게 이게 언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0: 제가 본래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이 영시였습니다. 그런 시를 참 즐겨 읽고 좋아하는데,
1: 예.
0: 평소 때 지나다가 뭐 시라는 게 또 자연의 아름다움, 또 사랑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많이 노래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삶의 아픔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들 그런 걸 보면서 쓴 글들인데, 제목에 제가 사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았어요.
1: 오.
0: 하나의 기쁨으로 천 개의 아픔을 이겨내고,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기록하라면 천 개 이상도 기록을 할 겁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런데 하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란 기쁨 하나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눈물, 역경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
1: 아멘.
0: 그런 마음으로 평소 때 삶을 해석하고 눈물을 해석하고 그 마음으로 쓴 글들을 묶은 겁니다.
1: 아, 목사님 오늘 감동이 왔는데요. 그 감동을 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들 이 아침에 목사님께서 한번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또 그 기도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면 또 네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0: 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1: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네. 좋겠습니다.
0: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시는 극동방송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들, 또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또 우리 존경하는 김장 목사님과 우리 많은 우리 직원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또 이것을 향한 사랑으로 한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송,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역사를 뚫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셔서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참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류응열 목사님 오늘 아침 특별한 모닝 인터뷰로 같이 했고요. 또 여러 설교의 또 일일 특강,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여러 저서 활동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목사님. 또 한국에서의 여러 시간, 특별한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박사님, 저희 오늘 두 번째 네. 책에 대한 독서의 네. 중요성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다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다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이 책을 참 좋아해.
1: 네.
0: 이 책을 어떨 때는 열 번도 읽고 스무 번도 읽고 네. 하여튼 자기 전에 이 책만 읽어달라고 해.
1: 네네.
0: 부터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독서하게 할까. 그런데 뇌 성향을 알면 네. 이 책을 더 잘 읽힐 수 있다고요?
1: 그렇죠. 일단은 책을 잘 읽히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환경부터 바꿔야 돼요.
0: 환경을 바꿔라.
1: 환경.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환경이 책을 읽고 싶은 환경이 돼 있는지 책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환경인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실에 TV가 설치가 돼 있다.
0: 예.
1: 그럼 환경적으로 영화 보는 분위기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 안에서는 어떻게 책을 읽을 수가 없죠. 그렇죠?
0: 그런 거였군요.
1: 예. 네. 그러면 그 TV에다가도 아이들이 글 쓴 거, 그림 그린 거 다 붙여놓고 여기저기 책이 있다면 이건 이미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0: 돼 있는 거고.
1: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이에요.
0: 환경.
1: 예. 우리가 가정 교육 볼 때 가장 그 집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뇌가 달라지거든요. 똑같아요. 환경이 맨날 공포 분위기 이런 가정에서 올바른 애가 잘할 수 있겠어요? 맨날 거실에 반이 TV인 집에서 어떻게 애가 책 읽는 아이가 나올 수 있겠어요?
0: 예.
1: 근데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 과감하게 환경을 바꿔서 거실에 쇼파에 앉아서 TV 보는 화면이 아니라 식탁을 끊어내서라도 책 읽는 환경으로 일단 바꿔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책은 다 어디 들어가 있냐? 방에. 애들이 방에 들어서 책 읽어라.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0: 그렇죠.
1: 이리와 함께 읽자. 그래야 되니까 책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거실로 다
0: 거실로
1: 나와야죠.
0: 거실로 나와야 돼.
1: 나와야죠. 나와서 여기서 그냥 틈만 나면 앉아서 책 읽고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 그러면 들어가는 게 얘가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0: 그렇죠.
1: 들어가잖아요. 시엄마도 읽고 아이도 읽고 같이 나누고 책 읽고 아이에게 재밌게 나누는 방법도 뒤에 해주겠지만
0: 예.
1: 첫 번째는 오늘부터 과감하게 환경을 바꾼다.
0: 좋아요. 환경을 바꾼다.
1: 네.
0: 여러분 결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1: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끌어낸다.
0: 그 TV 네. 빼야 돼요? 없어야 네. 돼요?
1: TV에다가 애들이 있는 집은 그림 그리고 한 거를 글 쓴 걸 붙인다.
0: TV에다가?
1: 네. 그럼 그 칠판처럼 붙이면 되잖아요.
0: 아.
1: 네.
0: 특별히 옮기진 않아도 되나요?
1: 옮길 것까지는 없고.
0: 아니, 그러면요.
1: 네.
0: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1: 네.
0: 우리가 좌뇌, 우뇌.
1: 네.
0: 늘 이렇게 각자의 또 성향과.
1: 네.
0: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오늘 좌뇌, 우뇌.
1: 네.
0: 어떨까요? 각 뇌 성향마다 좀 다른 독서법이 있을지.
1: 뇌 구조적으로 좀 다른 애들이 책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0: 예.
1: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책을 빼와요. 그럼 엄마는 보니까 어제 읽어준 책이야.
0: 그렇죠.
1: 진도 나가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책만 빼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빼오는 책을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종류의 책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0: 그거를 또 호기심을 갖고
1: 그렇죠.
0: 읽겠네요.
1: 그러면 얘가 만약에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호랑이

0: 호랑이를 좋아해.
1: 예.
0: 그럼 어느 날 사자에 대한 책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1: 더 호기심 나죠.
0: 그렇죠. 그 다음에 여우에 대한 책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호랑이에 대한 걸 동물을 좋아해서 사자에 대한 책을 매일 배우는데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화산에 대한 책이라든지 식물에 대한 책을 갖다 놓으면 읽을까요? 아... 관심이 없죠. 그럼 책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때 나오냐? 본능적으로 어렸을 적에 아이가 읽어준 다음 매번 빼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분석해보면 이 아이가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 알면 거기서부터 확장적 싹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1: 이것도 결론은 네. 환경을 바꾸는 거네요. 거기서부터 그 책부터 그렇죠. 확장을 시켜나가라로 들려요?
0: 확장시켜나가면서 호랑이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동물책을 재밌는 것부터 쫙쫙쫙 이렇게 해줘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아이하고 주제도 그때는 뭐 갖고 주제를 해요? 동물에 대한 주제를 계속 나눠가면서 그리는 것도 동물을 그려보고 쓰는 것도 동물을 써서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동물의 박사가 되겠죠.
1: 예.
0: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어느 날 갑자기 딱 어디, TV나 혹은 책에 넣어서 보면서 또 하나 꽂혀요. 그럼 그걸 또 읽어달라고 계속 바뀌면 거기서 확장 이렇게 시켜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개미 한 마리를 보고 이제 집에서 개미만 좋아해요. 밖에서 개미를 봤어. 얼마나 신기해요.
1: 예.
0: 근데 책에도 봤는데 그럼 얘는 뭐, 어머니 얘는 안에 들어가면 집을 어떻게 짓고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걸 막 30분 안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가 뭐예요? 지식을 응용하는 거잖아요. 응용하고 이제 개미 박사가 된 거예요.
1: 예.
0: 그러고 나면 이제 개미에서 거미로 이렇게 점점 확장적사고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얘가 책에 대해서 편식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이거 다 빼. 이제부터 이 책 읽어.
1: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너무 이것만 읽으면은 이게
0: 그러니까요.
1: 우리는 입장에서
0: 엄마는 영어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영어책 좀 읽고 했으면 돼. 얘는 안 읽어. 안 되겠다. 너 영어책 읽어. 그러면은 아이가 갑자기 책이 재밌는 거를 싹 없어지죠. 얘가 그렇게 책을 좋아했었는데 크면서 와, 우리 애가 책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 안 친한 이유가 분명히 자라온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 뇌가 운해적인 아이와 좌뇌적인 아이는 선호도가 달라요. 운해적인 애들은 감성적이고 아까처럼 동물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1: 예.
0: 그리고 좀 감성적인 약간 상상적인 얘기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좌뇌적인 애들은 정확한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좌뇌적인 애들은 그런 쪽의 스토리를 좋아하고 우뇌적인은 상상력을 좋아해서 접근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1: 예.
0: 가되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여기서 좌뇌식으로 넘어가서 좌우뇌 책을 골고루 책에 편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나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1: 우리는 처음부터 골고루 그렇죠. 반찬처럼
0: 네.
1: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0: 우리가 이제 전집 같은 걸 쭉 사다 놓으면
1: 그렇죠.
0: 그 중에 아이는 딱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엄마는 1권부터 읽길 바라죠.
1: 그렇죠.
0: 1권부터 쭉 전집게 시리즈를 읽잖아요. 근데 얘는 1권 빼서 대충보다 꽂혀. 2권도 빼면은 대충보다 또 꽂혀. 그래서 어느 날 7권에서 꽂혀. 요게 얘예요. 그럼 얘는 이 전체 중에서 얘 하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전집으로 사지 말고 서점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을 고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 쭉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제가 이제 뭘 했으면 옛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는 뭐 교보문고가 제일
1: 예,
0: 큰 문고였었잖아요. 방학 때 애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어느 코너에 갔냐면 유치부 아이들 그림책.
1: 그렇죠. 있는
0: 코너, 거기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여기로 오냐고. 이 중에서 혹시 네가 읽지 않은 거 놓친 거 있으면 읽어봐.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2시간 있었거든요. 어느 날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읽었던 것, 또 옛날에 읽었을 때 이랬었는데 내가 그때 좀 재밌게 읽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옛날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놓친 거를 가서 한번 쫙 훑어보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아, 책은 정말 맞아. 내 옛날에 진짜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재현해서 다시 마음을 주고 다시 책의 재미를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가끔은 부모님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네가 골라.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하루 정도는 가서 큰 서점에서 책 고르는데 빨리 나가라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아이가 이 책도 읽어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딱 고르면 그 뒤에다가 몇 월 며칠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이렇게 고른 책 이렇게 써줘요. 그럼 자기 책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걸 얘가 읽으면 얼마나 재밌게 읽겠어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집 사다 주면 부담스럽잖아요. 책도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죠. 그래서 첫째는 아이가 선택하게 해라. 아이가 책을 고르게 해라. 그리고 자기가 고른 거는 대충 골라서

0: 재미없으면 덥지만 충분히 읽어보고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렇게 가는 거죠.
1: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독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뇌 성향을 알면 더 책을 잘 읽힐 수 있다. 특별히 우리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이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읽었던 그 책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비결이 있었구나라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 다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네. 또 자녀들이 우리 뇌의 성향 어쨌든 네. 또 좌뇌 우뇌 있는데요. 그렇죠.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건 있을까요?
0: 일단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제 유아들이나 유치부 같은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도대체 좌뇌 우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인전이나 명작이나 과학은 좌뇌적인 애들이 선호하는 책이에요. 창작이나 전래나 이런 동화는 우뇌적인 애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기서 책을 재미를 느끼게 읽도록 하는 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 재미있어야 깊이 읽어요. 깊이 읽는 뇌의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학문적으로 갔을 때 이제 6학년 이후에 학문적인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문제가 원하는 그 숨어있는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독해력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독해력 사고력 그러잖아요. 그 힘을 가기까지는 처음부터 그리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깊이 친밀감을 느끼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야 생각하고 깊이 파고들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죠. 이게 기본적으로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면 책을 깊이 읽으니까 학습이 되고 그게 뇌에 남으니까 말할 때 응용이 되고 글로 쓸 때 응용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1: 야, 깊게 읽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0: 그렇죠. 많이 읽는 것보다.
1: 네. 우리 자녀가 읽고 있다라는 거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애가 깊게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럼 깊게 읽느냐가 다음 시간 저희 문제거든요. 대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엄마나 책 읽어. 그럼 착해. 책 읽어. 그러면 엄마나 책 다 읽었어.
1: 그렇지.
0: 아니 너 30분 만에 5권을 다 읽었어. 그럼 엄마가 한번 읽어봐요. 30분에 다 읽나? 그 난 3권밖에 못 읽는데 얘는 5권 읽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읽었을까요? 만화책 보듯이. 근데 엄마가 물어봐. 너 이 책 내용이 뭐야? 또 내용은 말을 해. 내용은 알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용은 알아. 근데 책을 엄청 빨리 읽었는데 내용은 알아. 야, 우리의 천재인가 보다. 그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아는데 시험 보면 틀리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인 책은 그렇게 스토리처럼 읽을 수 있을까요?
1: 그러지 못하죠.
0: 아니죠. 네. 읽다가 멈추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면 다시 가고 이해가 안 되면 멈추고 이게 우리가 학습적인 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읽는 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재미있는 책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책을 재미있다고 갖고 읽어요. 근데 결국 책은 나중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데 읽어야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재미있는 책만 읽히고 거기서 확산적 사고가 안 되면 나중에는 재미없어 덮어요.
1: 선생님 오늘 마지막 시간 때문에 이거를 좀 짚어주세요. 지금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0: 그렇죠.
1: 자 이제 재미있게는 읽을 수가 있어요. 야 재밌죠?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점점 박사님 말씀처럼 재미가 없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0: 여기 예를 들어서 재미없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미없어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미디어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고 만화책은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책은 단어 하나하나가 많으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재미있는 책, 재미로만 계속 읽기 시작하면 어느 날 재미없는 책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 넘어가는 애들이 거의 90%예요.
1: 그럼 넘어가는 꿀팁 좀 한번 주세요.
0: 넘어가려면 지난번 얘기했지만 아이가 개미면 개미에서 호랑이에서 사자에서 확산적 사고를 넓혀주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재미에 재미라고 하는 걸 가둬서 다양한 재미. 그러니까 얘는 책을 쭉 읽어보고 재미없어. 아, 요 재미있어. 재미있는 것만 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가 확산적 사고로 못 넘겨준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거기에만 계속 머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책은 재미없는 걸로 4학년부터 이제 재미없는 쪽으로 넘어가니까 아, 책은 재미없는 거구나. 옛날에는 재미있었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책을 안 읽죠. 뇌에서는 재미없는 책이니까. 근데 왜 그래요? 뇌에서 재미없는 책을 건드려본 결과가 없죠. 왜? 다 덮었잖아요. 재미없으면 덮었잖아요.
1: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일단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겠는데 제가 예시로 우리 자녀가 6학년이에요. 곧 이제 9월에 추석이 다가와요. 뭔가 이 6학년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확산적 사고를 좀 시키

0: 해보고 싶어요. 네. 이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좀
1: 그러면 우선 우리 아이가 책을 어떤 책을 읽나를 먼저 찾아봐야죠. 아, 지금 보고요. 좋아하는 책 근데 아예 없어. 우리 책 안에 안 읽어요.
0: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그래, 해야 되는 거고.
1: 처음부터 가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를 데리고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유치원 아이들이 읽는 책부터 한번 읽어봐. 아이고, 예. 그러면 얘가 그 지원 선택하면 거기서부터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가야지. 너는 6학년이니까 이건 애들 거니까 6학년 책 선택해봐. 그럼 이 책이 다 재미없어요.
0: 그렇죠.
1: 6학년은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자기가 그 안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이 경계가 있어요. 못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좋은데 깊이 못 들어가요. 책도 똑같아요. 잔머리처럼 책을 읽으면 절대 그 앞에 깊이 내용을 못,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겉핥기. 그냥 대충 읽다가 넘기고. 일단 6학년도 이렇게 있는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려면 얘가 어디까지인지 뒤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0: 해야 된다.
1: 훈련해서 와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책은 6학년이든 중학생이든 안 되면 기본부터 같이 가야 된다. 야.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 그 이론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결국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 성적 안 올라요.
0: 와, 이거 저는 제가 예상했던 답변과는 전혀 완전 달렸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네. 제 6학년이면 네. 6학년이니까 네. 6학년의 수준에서 6학년에 맞는 해법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든 초등학생들 태권도를 배우면 기초부터 배우듯이 안 되면 기초부터 해야 돼요.
0: 독서야말로
1: 네.
0: 이런 기초가 더 여러분 어떠세요?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그만큼 독서라는 것이
1: 네.
0: 중요한 훈련이구나.
1: 중요한 거고 저는 아이들에 대한 80%는 독서로 웬만하면 독서로 다 뇌 훈련을 해서 독서로 치유를 합니다. 네. 그 정도의 독서가 정말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쳐요.
0: 좋아요. 자, 오늘 인간 수업. 아, 정말 유익한 시간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이 강의는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고요. 또 지난주와 함께 꼭 보시고 또 다음 주도 독서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인간 수업 영상은 인간,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제가 전파 교사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늘 방송은 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검사받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성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끊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좀 내가 이제 분주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분주하니까 어디 나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 예, 남편이 이만이만해서 병원에 왔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삘리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전파사 그거를 지금 중지 잠깐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고 끊고 났는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은 아, 이렇구나. 뜻밖의 그냥 막 당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것 같고 그날 진짜 힘이 너무 났어요. 요즘에는 내 남편은 거의 다 완치가 거의 다 됐고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1: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를 중단하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귀한 생명의 전파, 극동방송.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도록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보통 때 같으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모른 척 할 텐데 이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가서 주님, 다른 사람 청은 몰라도 이 백부장의 청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회당도 지어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집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자기 사람을 주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서 제 하인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칭찬하셨을까요? 그 첫째는 백부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아마 이 백부장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 당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정신문화는 헬라가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종교는 로마나 헬라는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는데 이 백부장도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섬기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주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한순간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권위이신데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이렇게 똑같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전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안 되는 걸까요? 백부장은 진짜 믿음이었고 이 사람은 흉내내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고백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정말 귀한 믿음이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믿음이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2절을 보시면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주님께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 백부장은 이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지요. 로마 군대 장관으로서 거드름 피우면서 유대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 로마 시대의 종은 일을 시키고 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0: 자인데 이 종은 병들어서 죽게 된 신세예요. 그 당시 로마 법으로 하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종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영혼의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섬기게 세우세요. 다윗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사무엘상 30장 보시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 기록 가운데에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겠다 해서 3일을 쫓아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나요. 버려진 애굽 소년이에요. 어떤 주인이 이 소년이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쓸데없다 해서 버린 거예요. 사실 다윗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 노예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군대를 멈추고 이 소년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줘요.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였지만은 그 노예 소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 내놓을 만한 무슨 직이나 직함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일지라도 그를 귀히 여기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예요. 세 번째, 백부장은 삶의 현장에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버나움은 큰 도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을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발견하고 유대인들을 돕고 사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았어요. 사실 삶의 현장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어떤 제자가 와서 물어요.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서 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을 작든 크든 새롭게 하는 소명을 가지고 이 백부장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백부장처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

10시에는 10주년 기념 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 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We Love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 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2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무협지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싸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로맨스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협지가 싸움물이 아니라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재미있는 시선이죠. 이 똑같은 이야기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 칼과 칼이 부딪히는 무협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성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골리앗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의 억울한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는 것. 어쩌면 무협지를 로맨스로 읽어내는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시선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과 사랑에 빠진다면 성경이 마치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읽히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기에 더욱 괜찮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서늘해진 날씨에 네, 이런 날씨에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편안한 운행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저는 버스 안내양 김아은입니다. 자, 이 시간 107-3번 버스 기사님이 계시죠?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시면서 네. 좀 서늘한 느낌 못 받으셨어요?

0: 바람이
1: 장난 아니죠.
0: 솔솔솔솔 불어요.
1: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그 콘서트 현장이 더우면 어쩌나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오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정신이 없는 그런 출근길인 거예요. 아무튼 참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이 계절이 바뀌는 거 보면 참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1: 그렇죠.
0: 그때가 되면 또 그 계절이 돼요.
1: 그러니까
0: 참 신기하잖아요.
1: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한치도 오차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서 읽었던 문장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시차는 있는데 오차는 없대요. 제가 이 문장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살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실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좀 돈이 들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떡하지 그게 안 메꿔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0: 아멘.
1: 제가 이 간증을 뭐 어떻게 들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튼 어제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오차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그런, 또 하루였는데, 그래서 감사하고도 감개무량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방송을 좀 서게 됐습니다.
0: 아이고, 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1: 아닙니다. 자, 목사님은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근황 한번 여쭤볼게요.
0: 네, 저희들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요즘 전도를 딱삼 전도래요. 딱삼. 각 구역별로.
1: 딱삼이 뭐예요?
0: 딱삼. 세 명만 전도해라. 구역별로.
1: 아, 딱 세 명이니까.
0: 딱 세 명만. 많이도 하지 말고 구역별로 딱 세 명만 올해 말까지 하면은 그 전도 대상자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만한 사람. 그다음에 할 만한 사람. 매일 가자 해도 얼굴 안 보지 않을 사람.
1: 관계는 틀어지면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그리고 안 간다 해도 크게 마음 안 상할 사람.
1: 예.
0: 막 어디 길거리 지나간 사람 하지 말고 만만한 사람 딱 세 명만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래도 돼요? 이런 사람도 돼요? 아, 이래도 돼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참 사람 살리는 일은 안 해서 문제지. 하려고만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심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또 어떤 상큼한 기대감을 하나님께 주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두셨잖아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명이면 세 배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1: 아유, 그 딱 삼 전도.
0: 그럼 시상도 좀 특별하게 해요. 시상도.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면 구역별로 파티를 해라. 1박 2일로 어디 우리는 여행 가겠습니다 하면은 펜션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 우와.
0: 최고급 레스토랑에 간다 그러면은 식사비를 제공하겠습니다.
1: 야, 뭐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네네. 목사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죠.
0: 아, 저는 하면 안 되죠.
1: 그러죠. 네,
0: 저는 하면 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 아니,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아, 그래요.
0: 네네.
1: 야, 어마어마한 천국의 보상 같은 느낌이 드시겠어요.
0: 그렇죠. 파티를 해라. 이 그동안 수고하고 했으니까는 그렇게 함께 셀레브레이션 해라.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좀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동기가 또 부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딱삼전도 위해서 움직이시겠네요. 저도 이 돌아올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자, 전도의 구령의 열정으로 또 불탄 한 주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궁금하네요.
1: 샵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3682번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버스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0: 107.3.
1: 이야, 저희 차량 스티커를 주파수가 그 적혀 있는 차량 그 스티커를 붙이시고 실제로 버스 운전을 하시나 봐요.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0: 107.35 버스 운전하는 울산교회 박성진 집사입니다.
1: 아유, 집사님.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0: 네, 귀하십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와. 이 107-3번 버스의 실사판이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53번님 네네. 고춧가루 잘 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사님 네, 하은 PD님.
0: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목소리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애청자시죠.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딱 3 전도 마음에 딱 붙네요. 전 부끄럽네요. 전도의 마음은 가득한데 실천을 못하는 늘 소화불량 듯한 전도의 마음.
1: 네. 맞아요. 소화불량이라는 찰떡적인 표현이 있었네요.
0: 그렇네요.
1: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소화불량하면 안 되니까 소화 잘 시켜서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자,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어떤 시간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107-3번 버스 어떤 네. 시간이죠?
0: 우리 107-3번 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정류장에서 우리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린대요.
1: 네.
0: 이 미션을 잘 수행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많이 푸짐하게
1: 그렇습니다.
0: 다양하게 보내드립니다.
1: 오늘 그 선물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0: 네.
1: 양우산을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0: 네.
1: 오늘 이제 조금 업데이트된 선물.
0: 네.
1: 자, 오늘은요. 선크림을 드립니다. 뷰렌코리아에서 화장품 협찬을 해주시는데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1: 오늘 선크림을 나눠드립니다.
0: 네,
1: 미라클톡스 선크림이고 굉장히 기능 좋은 네, SPA 지수가 굉장히 높은
0: 네,
1: 그런 선크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목사님 문자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0: 네.
1: 자, 오늘 문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샵 3927 네.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목사님,
0: 네.
1: 저희는 이 시간 늘 추억의
0: 네,
1: 찬양으로 시작하죠?
0: 그렇습니다. 네.
1: 오늘 어떤 찬양 들어볼까요?
0: 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1: 아멘!
0: 아멘. 네.
1: 가서 제자 삼으라
0: 네.
1: 김석균과 박종윤의 네. 음성으로 울려드리면서
0: 네.
1: 저희 버스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7-3번 버스 오라!

이번 정거장은 찬양. 찬양 여기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우리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정류장입니다. 이 찬양. 네, 여기도 도착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찬양 퀴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찬양의 후렴구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0: 이 찬양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내주신 두 분께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쵸, 목사님?
1: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한 절만 보내주셔도 되니까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십시오.
0: 맞습니다. 네. 자,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후렴구를 들려드릴 텐데, 목사님, 오늘 이 찬양은 약간 신세대 찬양이다.
1: 그렇죠.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1: 하지만 네. 또 안신 세대도
0: 제 생각에는 네. 은혜 다음으로 많이 불렀던
1: 참 불렀죠.
0: 예, 네. 찬양이었던 것 같거든요.
1: 그래서 아마 그냥 자동으로 툭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탁 네. 나오면 툭 나올 것 같아요.
0: 자, 좋습니다. 자, 대충 한번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후렴구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0: 자,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 못 알아, 못 알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 정답 참여자가 나왔습니다.
1: 1번이네요.
0: 예, 우리 9248번님, 네, 가장 먼저 이 찬양이요! 라고 하면서, 이야, 문자를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이분밖에 안 계십니다. 야, 이거
1: 좀
0: 생각보다
1: 어렵나요?
0: 제목이 좀 어렵나 보네요. 오, 두 번째 분
1: 네,
0: 도착했습니다. 예,
1: 나왔습니다.
0: 우리 7406번님, 정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 오늘 약간 퀴즈가 좀 어려운가
1: 그쵸,
0: 본데요?
1: 어려운가요?
0: 그러게요. 약간 힌트를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찬양의 후렴구를 잘 들으시고, 이 찬양의 보통 첫 번째 그 가사가
1: 네,
0: 제목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렴구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0: 자, 여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샵 3927번으로 여러분 어떤 찬양인지 보내주시고요. 오! 우리 3908번님 대충 맞추신 것 같긴 한데, 주르르르르르. 막, 샵별, 모든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뭔가 쓰긴 하셨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 네, 이제 막 들어옵니다.
0: 네. 우리 0859번님 오늘 새싹 달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뭔가 비슷한 찬양이 있나 봐요. 아,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드린 찬양은 일단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5226번님 다시 한번 문자 주셨어요. 네.
1: 무지 많이 들은 곡인데 제목을 몰라요.
0: 어떡해. 맞아요.
1: 아,
0: 저희가 보통 제목은, 네, 잘또 이렇게 공개를 잘안 하니까, 네, 예배드리면서 듣는 게 보통 다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 아,
0: 무튼, 많은 분들 지금 헷갈려하고
1: 계속 한번
0: 계시는
1: 쭉
0: 것
1: 따라 불러
0: 같습니다.
1: 보십시오. 그럼 아마 처음이 나올 거예요.
0: 맞아요. 자, 우리 5469번님께서 약간 힌트성의 문제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모두 주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1: 훌륭한 힌트입니다.
0: 주님을 찾고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 이렇게
1: 아, 네.
0: 한번. 네.
1: 잘 조합을 하면 되겠다, 그죠?
0: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8291번님 정답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1: 예,
0: 보내주셨네요.
1: 예전에 충남부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많이 했죠?
0: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히트 쳤던
1: 맞습니다.
0: 찬양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7741번님께서 그동안 번호를 몰라서 못 보냈어요. 중간중간 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1: 그랬구나.
0: 오, 그러셨군요. 자, 4639번님께서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셨는데 아, 그거는 이후에 이어지는 가사기 때문에 아, 한끗 차이로
1: 하면은 딱 나가는데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둘 셋 따라다
0: 임하소서입니다.
1: 따따라따 이래 들어가네
0: 따따라
1: 그죠? 네.
0: 맞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469번님, 저 6월 선물 아직 못 받았어요라고 하셨는데

0: 저희 택배에는 지금 다 나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선물 못 받으셨는지 주소와 함께 적어서 다시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여기까지 힌트를 쭉 드려봤고요. 많은 힌트가 오고 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참여, 목사님 몇 번으로 가능할까요?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팀루거십의 찬양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저희는 찬양 듣고 다시금 정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크룩스의 시원한 찬양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0: 아멘. 크룩스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괜찮은 아침 듣고 계시고요. 자, 앞서서 찬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0: 그쵸, 목사님.
1: 네.
0: 근데 지난주부터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바쁜 시즌이신가
1: 네.
0: 봐요. 전화 연결이 상당히 힘듭니다.
1: 쉽지 않네요.
0: 예,
1: 네.
0: 가장 먼저 전화 보내주신 9248번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직장에 계셔서
1: 네. 네,
0: 지금 조금 연결이 힘들다고 하셔서 네, 안타깝게도 전화 연결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지금 계속해서 전화가 아니라 문자를 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입니다. 자, 목사님 정답 공개 먼저 한번 해봐야겠죠.
1: 네.
0: 자, 정답 공개하면 혹시 실로폰으로 딩동댕 가능하신지
1: 네,
0: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많은 분들 지금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0: 야,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다음 오는 가사를 맞춰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1: 그렇죠.
0: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자꾸 이게 생각보다 많은 오답이었다. 예,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1: 네,
0: 자, 오늘
1: 아깝네요.
0: 정답은요. 자,
1: 네.
0: 우리 7912번님 문자를 읽어드리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입니다. 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난 3살 방로윤, 우리 아들. 그래도 엄마가 많이 사랑해. 하나님 건강한 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야, 왜 5시에 일어나셨을까? 우리 아드님이 아침형 인간이신가
1: 네.
0: 봅니다. 아, 유쾌한 문자로, 네, 또 보내주셨고요. 샬롬. 오늘도 107-3번 버스 오라이네요라고 하신 1964번님.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답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5469번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우린 모두 주님을 찾고 나가요.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찾고, 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32번님, 정답은 따로 참여 안 하셨지만, 반갑습니다. 고춧가루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화이팅입니다. 라고
1: 네,
0: 하셨어요.
1: 화이팅입니다.
0: 감사해요. 8532번님도 문자
1: 네.
0: 주셨어요.
1: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이에요. 지난 주일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딸이 이 찬양을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틀길래 너무 놀랐어요. 이 딸은 올해 5월부터 교회 나갔는데 주님 은혜로 매주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와, 너무 귀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제가
1: 와.
0: 기억하기로 이분이 저희 돌탕 프로젝트 했을 때
1: 네.
0: 그때 이제 저희가 방송에 직접 연결되시지 않았지만
1: 예.
0: 혼자 방송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1: 와.
0: 근데 더 감사한 건 이분의 따님과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아드님께서 그 다음번 돌탕 챌린지에 챌린저로 참여를 하셨어요.
1: 와.
0: 근데 그분 고백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교회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다리고 부르셨다라는 걸 느꼈다.
1: 느꼈다.
0: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따님이 계시거든요.
1: 네네.
0: 그 따님은 이제 좀,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친구다 보니까
1: 네.
0: 조금 사춘기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1: 네.
0: 그 교회를 자기도 나가겠다라고
1: 와.
0: 결심을 하시고
1: 이야.
0: 다니고 계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1: 와.
0: 박수 한번
1: 네.
0: 보내주시죠.
1: 와. 축복합니다.
0: 너무,
1: 돌탕 프로젝트 성공이네요, 완전.
0: 네, 완전 성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우리 4844번이 문자
1: 네.
0: 보내주셨네요.
1: 예전에 방송팀에서 일할 때는 전주만 듣고도 거의 맞췄는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입니다. 네.
0: 아, 맞습니다. 전주만 듣고도 거의
1: 네.
0: 맞출 정도로 참 열심히 봉사하셨었나 봐요. 네, 잘하셨어요.
1: 네.
0: 우리 0405번님도 문자
1: 네.
0: 보내주셨어요.
1: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늘 감사합니다.
0: 아,
1: 네. 네.
0: 감사합니다. 네. 5747번님, 매일 교회 가면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1: 아멘.
0: 와, 감사합니다. 은사까지 선물로 받으셨고요. 네, 은사 받으셨으니까 선물은 스킵. 네,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서 이 하루를 보낸다면 참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목사님은 이 찬양에 좀 얽혀있는 그런 추억이나 기억이 있으신가요?
1: 이 찬양이 여기 어느 문자 보낸 분 있는데
0: 네.
1: 신선하다고 했나? 뭐 어떤 이 찬양이
0: 맞아요,
1: 네, 좀
0: 맞아요.
1: 신선하고 이렇게 통통 튀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우리 아이들을 시켰는데
0: 네.
1: 중고등부 아이들을 시켰는데
0: 오.
1: 안 통통 튀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어떡하지?
1: 그래서 네. 좀 통통 튀게 하라고 좀 푸시했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그래요? 좋지 않은 기억이네. 괜히 여쭤봤다. 네. 우리 5025번님께서 오늘 새싹 달고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 와.
0: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드럼 배우고 또 멋지게 완성한 찬양입니다.
1: 네.
0: 라고 하면서.
1: 잊을 수 없는 찬양이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이야, 처음으로 드럼을 배웠고, 네. 그래서 완성해낸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0: 곡이었다니
1: 네.
0: 너무너무 멋집니다. 각자의 또 추억과 이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 찬양인 것 같은데
1: 네.
0: 이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1: 오,
0: 즐기시죠.
1: 네.
0: 팀로거십으로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0: 이번 정거장은 사진, 사진 역입니다. 아, 늘 뭔가 그 정류장 소개를 조금 더 맛깔나게 하고 싶은데 마이크를 키는 순간 마이크가 딱 켜지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아, 오늘도 살짝 네, 수줍었다.
1: 그래도 맛깔난다.
0: 네. 아,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도착한 정류장은 사진